모든 것이 넘치시는 하나님, 오늘도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어제까지의 나의 모든 결핍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이 모든 것을 채우소서. 하나님은 풍요로우신데 불완전한 이 땅으로 인해 마치 하나님이 불완전하신 것처럼 오해하지 말게 하소서. 인간의 악함과 불공평함으로 인해 하나님이 악하고 불공평하다 여기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천국에 가는 날이 모든 불의함에서 해방될 것을 믿습니다. 그때까지 오늘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 더 온전해지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하루를 보내게 하소서.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 앞에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민정 목사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출근길 365 중에서 오늘의 기도문 읽어드렸고요. 이 시간은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이번엔 나의 기도 제목 또 고백도 그분께 올려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실래요?

수영 한웅재 주님의 나라에서 들었고요. 앞서 2부를 여는 코너 같이 기도하실래요? 함께했습니다. 월요일에 생방송으로 함께하는 샬롬 CCM 이제 2부가 시작이 됐고요. 한 시간 더 배경음악 되드립니다. 파크릭스님께서도 월요일 상큼한 아침 은혜로 출첵합니다. 만나러 오셨고 정정희님은 가족들 출근시키고 시원한 아 한 잔 내려서 자리에 앉아 편안히 듣습니다. 저는 쭉 본방 사수할게요. 여전히 일상에 함께해 주니 고맙네요. 라고 남기셨고요. 고맙습니다. 덕분에 저도 더 힘을 좀 내보겠습니다. 까부리썬님께서 20년 넘게 해오던 일을 갑작스럽게 내려놓게 됐고 제 의지와 상관없이 새로운 삶에 놓이게 됐습니다. 처음엔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은 조금씩 받아들이는 중입니다. 첼시 함께하면서 그분의 뜻을 구해보아요 라고 남기셨는데 아까 1부에 제가 소개한 어떤 그 글귀처럼 내 삶을 그분께 내어드리면 그분이 손수 짜실 수 있도록 예. 그래서 어떤 매듭이 어떤 문양이 만들어질지 또 기대하는 그런 또 시간으로 보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하나님의 또 계획대로 어떤 일이 일어나도 너무 놀라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어드리면 좋겠습니다. 쿠쿠크림님 훈디 저 고백할게요. 오늘 윤주님 첫 방송 너무 궁금해서 갔다가 이제 다시 왔어요. 이제 파악 완료했으니 다시 샬씨랑 함께하겠습니다. 샬씨 화이팅이라고. 아 굳이 또 그냥 말씀 안 해주셔도 되는데 이렇게 그냥 혼자 찔리셔가지고 양심 고백 괜찮아요. 예, 오늘 김윤주 DJ 아침부터 약간 얼마나 또 긴장이 되겠어요. 이게 장수 프로그램 DJ 그 다음에 가는 건 아 너무나 어떤 그 좀 마음에 걸림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기존에 듣고 계시던 분들이 또 쉽사리 마음의 문을 안 열 수 있으니까 아마 윤주 DJ도 약간 좀 여린 성격이기도 하고 예. 그래서 조금 걱정했을 텐데 뭐 잘 맞이해 주셨으리라. 우리 또 샬씨 가족분도 이렇게 갔다 오셨으니까 예. 쿠쿠크림님도 응원해 주고 오셨죠? 그럼 됐어. 그럼 됐어. 이제 예. 그러면 다시 이제 여기서 같이 또 소소한 일상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 까부리 선님께 이 곡 전하고 싶어요. 프롬갓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송정미의 온 천하 만물 우러러 참 아름다워라 들었고요. 앞서 좋은 씨앗의 내가 산을 향하여 프롬갓 공중 나는 새를 보라까지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닉네임 아래님 7살 아들 오늘 유치원에서 유초 이음 교육으로 형님들이랑 쓰레기 줍기 활동 플로깅 한다고 일찍 등원했어요. 어머나 유치원생인데 조깅도 하면서 쓰레기도 주워. 야, 플로깅을 한다고요? 걷겠지 뭐 아이들은 그냥. 그래도 와 너무 취지가 좋다. 5살 동생도 덕분에 일찍 가고 저도 한 15분 일찍 조깅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개편 후에도 샬씨와 함께라 좋아용. 승정님도 와주셨고 우리 수현님은 지난주에 못 만난 친구 만나러 양평으로 갑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라서 약간 기대도 되는데 기대 반 어색 반. 예, 또 만남은 괜찮아져요 또. 예. 오늘 남편과 아이들 저녁은 미역국입니다. 한 솥 가득 끓이고 있네요. 맛있어져라. 예, 주문 외우면서 다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남기셨고 닉네임 자마님은 아, 일본에서 듣고 계십니다. 지금 나고야는 흐리고 좀 쌀쌀해요 남기셨고 로로님 방송 끝나면 윤디랑 아점 드세요. 동기사랑이 최고잖아요. 남기셨고 선한바람님 크크크 저도 그 여와 잠깐 다녀 잠깐 다녀왔어요 라고 아 이실직고를 또 이렇게 해주셨고 제비꽃님 저도요 저도 그랬답니다. 예, 잘하셨어요. 갔다 오셨잖아요. 오시면 됩니다. 다녀오시면 되는 거예요. 가서 이제 안 오시면 조금 저는 쓸쓸하죠. 이쁜 여우님께서 CBS 개편으로 마음 둘 채널 찾다가 훈디 찾아왔습니다. 10년 전에 훈디가 신입 아나운서 시절이었던가요? 그때의 패기, 열정, 파워풀 보이스까지 여전하네. 아, 10년 전에도 저는 막내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제 19년 차, 20년 차 향해 가니까. 예. 그땐 저녁 시간대 방송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싱가포르 여행 중 해질녘 노을 보며 방송을 들었는데 처음으로 로그인해서 사연까지 남겼었어요. 정겹게 읽어주셨던 기억납니다. 아, 그때가 아마 그러면은 샬롬 시즌, 아니. 그, 뭐야. 로뎀나무 아래서, 저녁 6시에 로뎀나무 아래서 할 때 들으셨나 보다. 8시부터는 이 방송 이제 찾아 들으려고 자동 알람도 설정했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침마다 힘 넣어주는 모든 DJ들 고마워요. 라고. 고맙습니다. 그, 진짜. 10년 전에 그 인연, 아, 잊지 않고 또 찾아와 주셨네요. 예. 아침에 잘 미식었습니다. 좋은 CCM으로. 3959번 님도 최전방 우리 GOP 군인들을 위해서 식사 준비하는 취사병인 아들, 너무 힘들대요. 덥대요. 주님의 바람이 휙휙 부는 시원한 바람이 흘러가길이라고 또 남기셨는데 아 취사병들 진짜 고생 많죠. 매일 삼시세끼를 준비해야 되는 거잖아요. 와 진짜 생각하니까 진짜 고생 많다. 예. 쉬는 날이 없어요.

진짜 쉬는 날 없고 그러니까 어떤 부대 내 어떤 뭐 유격 훈련이랄지 혹한기 훈련 이런 큰 훈련이 있을 때도 취사병들은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이거를 또 책임져야 하니까. 화이팅입니다. 장하니 주님만 내 마음을 아시네 준비했고요. 옹기장이 기도의 힘까지 두 곡 듣고 묵상하는 시간 이어드립니다.

초등학생이었을 때 새 옷을 사면 바로 입지 않았다. 교회에 새 옷을 입고 가기 위해서였다. 지금처럼 물자가 흔하지 않았고 새 것이 귀했던 시절이었다. 예수님께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자는 선한 의도에서 나온 행동이었을 것이다. 세상이 바뀌었다. 패스트 패션 여파로 옷값이 싸졌다. 기분 전환으로 영화 한 편 볼 수도 있지만 같은 돈으로 새 티셔츠를 살 수도 있다. 이제 나는 어린아이가 아니므로 예수님은 내가 어떤 모습을 하든 개의치 않으실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하지만 교회에 갈 때 옷차림에 신경을 쓴다. 상당히 그렇다. 옷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옷에

홍순관 예수께로 가면 그리고 김형미 나의 마음 받으소서였습니다. 닉네임 최여사님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새 옷 또 새 신발 새 가방 사면 꼭 주일에 먼저 챙겨서 입고 가서 예수님께 보여드렸던 시절. 그쵸. 딸기 바구니 님도 저희 엄마도 그러셨어요. 새 옷, 새 신발은 꼭 토요일 오후에 사주시고 교회 갈 때 입고 가라 하셨다는. 그런 거죠. 뭐 이게 옷으로나마 어떤 준비된 구별된 마음을 드리고 싶었던 순수한 소중한 마음이었던 거죠. 자, 오늘 샬롬 생각은 정혜덕 작가의 컬럼 새 옷 대신에 라는 글이었습니다. 지금 뭐 환경 문제, 지구 온난화 계속되고 있죠. 이게 좀 심각한데 옷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 곳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뭐 자원 재활용이랄지 뭐 아나바다랄지 이런 걸 좀 나누는 모습을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샬롬 생각 전해드렸고요. 생방송으로 함께하는 샬롬 CCM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짱가님, 사실 저도 잠깐 갔다 왔어요. 그대와 왜 오늘 다 양심 고백하시지 오늘? 윤주 씨 팬이 걸랑네요 제가. 절만 때부터. 하지만 지금은 여기 있다는 거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린 깐부니까 크크크 하시면서 그런 거죠? 우린 깐부니까 어떤 연결고리가 확실히 있으니까 끊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잠깐 뭐 격려하러 응원 차원에서 다녀오시는 것 정도 이거 뭐 인정하죠. 이건 이해하고 청취율 조사 기간 때는 또 그대와 여는 아침 김윤주입니다 로 이렇게 탁 해주시면 되고요. 접속은 샬롬 CCM으로다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샬롬 CCM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모든 예배에 활용할 수 있는 만능 멀티 반주기 셀라민 찬양 반주기, 복음을 읽는 새로운 습관 크리스천 콘텐츠 플랫폼 2플러스를 무제한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프리미엄 플랜 1년 이용권을,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을, 그리고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찬미월십의 오늘도 내일도 함께 들었습니다. 방글이님 양심 고백 저도 해요. 전 쭉 찰시에 있었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오늘 2시간 끝까지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께 압도적 감사를 올려드리면서 오늘 끝곡은 오버플로우의 찬송가 메들리입니다. 지금까지 문혜영 작가 함께했고요. 저는 송정훈이었습니다. 오늘도 다들 샬롬하셔요. 안녕.

0: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혜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1: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2: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3: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한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언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잠언 4장 24절부터 27절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방을 가리킬 때 동서남북으로 부릅니다. 동남쪽, 북서쪽, 팔방이라는 단어로도 쓰죠. 또 팔방의 사이를 가리킬 때는 시계에 적힌 숫자로 말하기도 합니다. 10시 방향, 12시 방향. 더 세밀하게는 360도 각도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여러분이 계신 곳 그 정확한 방향을 다 알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한 더 가까이 바르게 찾아가고 싶은 마음 오늘 더 간절합니다. 아, 거기 계셨네요. 서로 한 곳을 향하고 있으니 이렇게 서로 만날 수가 있었어요. 오늘도 이 노래가 당신을 향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CBS 프로그램 개편으로 이 시간에 만나게 됐고요. 이전에는 저녁 시간에 방송을 하다가 당신을 향한 노래라는 이름을 갖고 여러분을 만나게 된 네, 저는 아나운서 최정원입니다. 잊지 않고 와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예, 지금 오신 분들 중에 익숙한 이름들이 있어서 또 반갑기도 하고 새로운 분들도 이 자리에서 만나게 될 텐데 환영하고 함께 시선을 그분께 두고 우리들의 노래를 부르고 전하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첫 곡으로 이도진 방향이라는 곡을 들었고요. 당신을 향한 노래 두 시간 동안 함께 할게요. 1058번님 첫 방송

축하드리고 뜨겁게 환영합니다. 타국에서 고향분을 만난 것처럼 너무 반갑게 느껴져서 신선하고 새롭고 좋아요. 고맙습니다. 이 시간이 제 톤과 잘 맞을까? 뭐, 오랫동안 방송을 해왔지만 또새 자리에 앉으니까 나름의 설렘과 걱정과 여러 가지 감정으로 첫 방송 지금 함께 합니다. 응원해 주시고요. 또,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더욱더 깊이 생각하고 내 믿음이 조금 더 성장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소통할 그두 시간이 예, 기다려지고 또 설렙니다. 폴라리스님의 신청곡 걸어놨어요. 우리 함께 걸어가요. 참 오늘 잘 어울리는 곡 같아요. 아이빅밴드 지선이 함께 부릅니다.

마치 꼬리에 꼬리를 무는 노래처럼 우리 함께 걸어가요. 이어서 손잡고 함께 가세요. 어노인팅 앨범에서 들었고요. 좋은 친구 이공구님의 이사 축하곡이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영과 선예가 부른 매일 주와 함께 집 정리하며 빨래하며 들어요 하신 살랑살랑님과 함께 들었습니다. 복딩이님 여기 맞습니다. 잘 찾아오셨고요. 이사 간 집에 다들 주소 잘 찾아오셔서 얼굴 보니 좋습니다. 9858번님, 이제 전에는 우리가 청취자분들이 방송국에 뭐 진행자를 보러 아니면 진행하는 걸 보러 종종 오시곤 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아무래도 제약이 많다 보니까 와서 직접 보시는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9858번님이 아마 다른 프로그램 보러 이곳에 오셨다가 저를 보셨나 봐요. 그때 사진이라도 찍어둘걸. 안 찍기 잘하셨어요. 예, 당향로 호흡처럼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 고맙습니다. 8626번님도 오셨는데 진짜로 오셨네요. 그럼요. 약속했으니 와야지요. 1007번님 항상 일 끝나고 듣다가 일하기 전에 들으니까 느낌이 새로운데요. 찬양 들으면서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일을 해서 저잘될것 같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시작 전에 뭔가 찬양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하면 그럼요. 더잘될 겁니다. 3486번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고요. 당신을 향한 노래 시즌2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시즌2도 여러분이 실망하지 않도록 더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날마다 주의 은혜로님도 오셨어요. 나무인의 목소리로 이어집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송가 413장입니다.

찬송가는 그 가사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있으니까요. 우리 귀여운 철부지님께도 새로운 힘이 되리라 믿습니다.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말풀같이 드리밍 버터플라이 앨범에서 함께 들었습니다. 무한긍정님 이곳에서 만나 반갑고요. 이은희님 정말 우리 텔레파시가 통했네요. 통했어. 반갑습니다. 복의 근원님도 보이고요. 원래 이사간 집이요. 뭔가 딱 다 갖춰져서 자 이제 시작 이렇게는 잘 안 되잖아요. 이사 가니 물은 잘 안 나와 하수구는 막혀 있어. 고쳐야 될 거, 새로 정리해야 될 거, 적응해야 될 것들이 참 많잖아요. 지금 제가 그런 상태거든요. 개편이 돼서 이 자리에 앉으니까 뭐가 작동이 안 되는 것도 있고 또 해결해야 될 것도 보이고 그래서 찬송가가 나가는 동안에도 여러 분들이 왔다 갔다 하고 이게 잘 되는지 점검하고 가고 지금 그런 상태인데 이런 것들이 또 새롭게 이 시간에 방송을 하게 되면서 또 적응해가는 과정이니까 이 또한 즐겁고 감사하네요. 김브라이언 주가 일하시네 이어지는 곡으로 준비했고요. 제키리님과 함께 할까요?

김브라이언 주가 일하시네 였습니다. 준민맘님께서 목소리가 너무 반가워서 급 로그인하고 인사합니다. 늘 그렇듯 편안한 음성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정원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급 로그인이라니 감동인데요. 꿈꾸는 행복님도 응원과 감사 인사 전해주셨고요. 또 기도 용사가 되고픈 나 아이디 바꾸셨네요. 그러니까요. 새로운 닉네임들이 많이 보여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웃을 많이 만난 느낌? 제가 이사를 왔는데 301호에서도 오고 303호에서도 오고 다 반갑다고 인사해주는 그런 느낌이랄까. 당양도 가족 들과 손잡고 어딘가 가고 싶다는 푸하님 어디 가고 싶으세요? 오늘 날씨도 좋아서 손잡고 소풍 가는 느낌으로 어딘가 가면 진짜 좋겠다. 저도 공감하는데 동해로 한번 떠나볼까요? 아침이 부릅니다. 동해 가는 길.

동해도 가봤고요. 무지개도 찾아다녀봤습니다. 이지은 무지개를 찾아다니시나요? 함께했어요. 104호에서 애니 김미라 님도 오셨고 501호 사시는 김명수 님도 반갑습니다. 계속 우리 이웃으로 친하게 지내요. 아, 좋은 이웃들이 많아서 앞으로의 이 시간이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이 시간대에 목소리 들으니까 좋아요. 레인보우 너무 소중합니다. 기쁜 마음님. 그러니까요. 이런 좋은 만남이 있으니 너무나 소중한 조이후입니다. 이어지는 곡은 강찬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강찬이 부른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어서 박우정의 목소리로 나의 하나님 My Lord, My God 1부 끝곡입니다.

0: CBS CBS 레이디스 싱어즈 합창단에서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레이디스 싱어즈는 CBS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 공연, 찬양 봉사를 하는 단체로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입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청과 문의는 02-2650-7931, 02-2650-7931로 전화주세요.
1: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멋진 여자님께서 당양도가 이사 왔나요? 햇살 눈부신 곳에서 데이트하니까 색다릅니다. 네, 지금 이삿짐을 옮기느라 한창입니다. 지역에 계신 분들은 제 목소리가 좀 낯설 수도 있어요. 저는 아나운서 최정원이고요. 방금 들으신 축복의 사람의 그 당신을 향한 노래라는 제목과 같은 당신을 향한 노래라는 프로그램으로 앞으로 2시간 동안 만날 예정입니다. 그 레인보우로는 관계가 없는데요. 방송되는 시간이 지역에 따라 달라서 제가 시간 얘기를 이렇게 마음 놓고 잘 못하고요. 그리고 지역은 또 5분 뉴스가 있어서 일부 끝곡은 좀 긴 곡으로 앞으로 만날 것 같고 이런 정말 이사 가면 어디다 못을 박아야 할지 가구를 어떻게 배치해야 할지 그런 고민들 생기잖아요. 내가 이렇게 예상했는데 장롱이 안 들어가, 방이 안 들어가 이런 약간의 계산착오도 있고 생각보다 여기다 놓으니까 너무 좋은데 라는 그런 배치도 있고 지금 그렇게 조율해 나가는 중인데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을 다 상쇄하게 좋은 이웃들, 좋은 분들 만나고 또 이렇게 좋은 곡들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그거면 됐죠, 뭐. 뜨뜨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재영 해솔마음님께서 두 팔 벌려 환영해 주셨고요. 주님의 숲 신청하셨네요. 사랑 이야기가 부릅니다.

오은이 부른 1분 1초도 타인이 있고 주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배상진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오늘부터 많이 더워지네요. 조이포유와 함께 시원한 하루 보내세요. 배영호님 오셨어요. 우리가 1부의 목소리 들었었는데 반갑습니다. 이곳에 계셨군요. 귀쫑긋 라디오님, 구름산책님, 임간사님, 아니 이 시간에 당양로 시그널이 나오니까 알면서도 깜짝 놀란 거 있죠. 콩집사님. 왜 안 그러셨겠어요? 저도 그런데. 나눔의 미향님은 어머, 정말요? 정원님 방송 좋아하는 손님들 많으신데요. 시간대가 바뀌었으니까 손님들 예약 시간 바꿔야겠어요. 이렇게 감사할 때가. 네, 이 시간으로 옮겼다 꼭 전해주시고요. 나눔의 미향님 감사합니다. 무장혜재님이 신청하신 곡 이계영이 부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땐.

혼자 걷는다고 전혀 생각을 할 수 없는 게 여러분들이 인사를 이렇게 반갑게 나눠주셔서 현아인 마음님도 아, 예, 다들 그러세요. 제 목소리를 들으니까 제가 원래 저녁 방송 했었잖아요. 퇴근 시간대. 그래서 어유 지금 일도 시작 안 했는데 퇴근해야 될 것 같아요. 퇴근 안 됩니다. 이제 열심히 하시고 이제 식사 준비 예, 하시거나 식사하시거나 이럴 시간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베리베리님. 첫날이라 무리해서 들어오셨대요. 일하시는 중이라 그래도 인사는 나눠야지 하고 아 이렇게 정성을 보여주셨어요. 냥이님, 어 이거 웬일이래요. 그러니까요. 첫인사 예 저도 나눕니다. 예수애님도 계시고요. 준이비님, 다솔님, 희민희승마음님, 에스프레스님, 또 하다샤님, 라니정님, 닉네임으로 처음 오신 꼬미네집님도 계시고요. 뭐 혼자라고 느낄 새가 없어서 행복한데요. 커피향기님의 신청곡 걸어놨거든요. 하루를 시작할 때 히즈윌 앨범에서 김동욱이 부릅니다.

두 아이의 엄마님 FE님이 신청하신 진동 서드 베이스 앨범에서 들었고요. 아비가일님과 함께 There is none like you 주님과 같이 레니 르블랑의 목소리로 함께했습니다. 사실 이사 온 집이 어떤가 하고 들려주신 분들께 반갑다는 인사와 함께 손도 좀 잡아보고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냐, 또 여기 주변에 좋은 건 뭐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나눠야 되는데요. 워낙 많은 분들이 오셔서 눈인사도 제대로 못 맞추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죄송함도 있습니다. 로이나차님, 믿음진이님, 아로아님, 또 혜영님도 반갑고요. 이쁜 척이라는 아이디 쓰시는데 멀리 계세요. 시드니. 예, 지금 오전 시간이라고요. 이제 오전에 함께 만나요. 고샘맘님도 오셨고 실룩님. 심이라는 아이디 쓰시는데요. 예, 반갑습니다. 새벽별님. 아이디들이 참 하나하나 고민하며 또 신중하게 나의 무엇,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아이디가 좋을까 고민하시는 흔적들이 다 보입니다. 옆집 성도님도 계시고요. 르호보님, 새소망이님도 반갑고요. 지금 햇살이 참 밝고요. 좀 더운 날씨라지만 저는 좋은데요. 그쵸? 예, 지금 살짝 바람도 부는 것 같고 조금 따갑겠다라는 느낌은 들지만 그래도 저도 창을 통해서 보는 햇살이 참 좋습니다. 다정한 그레이스님도 오셨어요. 장지영님이 신청하신 곡 이어지는 곡으로 들려드릴게요. 옹기장이 앨범에 있는 곡 하나님의 약속 축복송입니다.

진주리님과 함께 모스트 디어 앨범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함께했습니다. 김빠방미님, 예, 그리고 순시미님도 오셨고 성삼포님, 당당한 그녀, 소중한 사랑님도 반갑습니다. 저희 집 근처에 감자탕집이 새로 생겼어요. 한 이제 5일 정도 됐나? 제가 주말에 가족과 함께 맛을 좀 보자 하고 갔더니 재료가 다 소진됐다고, 더 이상 팔 수가 없다고. 그때가 한 오후 5시 정도 됐나? 벌써 다 재료가 소진됐다고. 먹지 못하고 나왔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아, 잘 되는구나. 그리고 한편으로 이게 개업이라서 잘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잘 됐으면 좋겠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면서 또 이름을 함께 부르면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하루 개업이라서 많이 온 게 아니라, 예, 계속해서 우리 집이 문이 터져나갈 정도로 많은 분들이 방문하고 기쁨을 얻어가는 그런 곳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남겨주시고요. 좋은 일, 슬픈 일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잊지 않고 와주신 모든 분들 기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상우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연주곡으로 들려드리면서 인사 나누고요. 내일도 오실 거죠? 약속해요. 고맙습니다.

0: 사랑해 CBS.
1: 자신의 힘을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자기 자신을 이끄는 것과 규칙을 세우는 것을 더 쉽게 해낼 수 있다. 그리고 자연의 질서를 더 많이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불필요한 것들을 더 쉽게 단념할 수 있다. 바로 그것이 중요한 방법이다. 레오드 빈터의 호프만의 허기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하실 찬송은 찬송가 323장

따라 나선 이 몸입니다. 이 찬송가는 신학교 졸업식장에서 사역 일선에 나가는 주위의 사람들이 굳은 헌신을 각오하며 힘차게 불렀던 찬송입니다. 이 찬송가가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된 것은 1971년 한국 대학생 선교회가 민족복음화 요원훈련을 주최하면서 이 찬송을 주제 찬송으로 선정하면서부터였습니다. 개인 전도 훈련의 하나였던 민족복음화 요원훈련은 전국에서 모여든 목회자와 평신도를 대상으로 1971년 8월 2일부터 6일까지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개최됐었는데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상 처음으로 8,000명 이상의 인원이 참가 있었습니다. 이 전도훈련이 개최된 이후 이 찬송가가 민족 찬송가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 찬송가 가사는 이호운 목사가 작사한 것으로 1950년 4월 미국 에번스턴의 게레 친학교에서 재학할 당시 자신의 유학생활이 부름받은 사명에 의한 것임을 재확인하는 차원에서 이 찬송시를 썼다고 합니다. 이 찬송의 성경적인 배경은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으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입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소명과 충성을 결단하는 찬송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전합니다.

0: CBS
1: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혜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0: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응원단장 정호의 남자 최인혁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르신들의 손을 가만히 바라본 적 있으신가요? 굵어진 손마디, 주름진 손등, 그리고 잘 펴지지 않는 손가락들까지. 그 손은 말이죠, 누군가의 밥을 짓던 손이고, 가족을 먹여 살리던 손이고, 자식의 등을 토닥토닥 해주던 그런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손을 너무 쉽게 잊고 사는 것 같습니다. 느리다고, 답답해하고, 잘못 알아듣는다고 짜증내고, 이제 힘이 없다고 마음까지 가볍게 대할 때가 있죠. 6월 15일 오늘은요, 여러분, 노인 학대 예방의 날입니다. 꼭 때리는 것만 학대는 아니라고 합니다. 무시하는 말 한마디, 차가운 눈빛, 외로움을 모른 척하는 마음도 누군가에게는 깊은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우리 꼭 기억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상구의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적어지고 또 이렇게 몸도 힘들고 어려워지면서 내가 소중하게 느껴지는 일이 점점 줄어드는 거겠죠. 그리고 남들도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고 그 젊었을 때 또 활발하게 경제활동도 하고 운동도 하고 외모도 주름지지 않은 그 상황에서 들었던 수많은 얘기들이 다 사라져가기 시작하고 그때 정말 당신은 소중하다고 여전히 소중하고 귀하다고 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면 아마 힘을 얻고 잘 살아내지 않을까요? 그게 누굴까요? 그게 바로 예수님 만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꼭 부모님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또 만나는 때로는 한번 스쳐 지나가듯 하지만 그 절대 우리를 근처를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 없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분들을 만나는 분들마다 소중하게 여긴다면 또 우리 노인들 저도 노인이에요. 네. 노인들께서 요 65세까지는 청년이고 66세부터는 노인인가요? 그 유엔에서는 어떻게 정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우리 그렇게 나이 드신 어른들 잘 섬기고 또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리고 요즘은 뭐 15살은 아래니까 또 난 나이 들어서 못해 이렇게 스스로 노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또 열심히 살아내서 청년같이 네, 날마다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사평로 출첵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맞아요. 맞아요. 이게 출첵이에요. 몇 년 동안 함께하다가 처음 출첵합니다. CBS 분들 기도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1인입니다. 오늘도 귀한 방송 감사드리고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치유받고 힘받는 소중한 시간 되길 기도한다고. 아이, 너무 좋습니다. 몇 년 듣다가 처음으로 글을 남기신 거죠. 세상에 이게 제가 아이디를 줄리소은님인 것 같아요. 줄리소은님 너무 반갑고 소은님 예, 정말 정말 반갑습니다. 요세베꿈님 군산 출장길에 기차 안에서 좋은 출장길 뭐 일을 노는 것처럼 노는 걸 일처럼 하는 거 이거 좋지 않나요? 예. 기차 타고 출장 가는 그 시간 예, 휴가처럼 예, 마음을 즐겁게 갖고 가서는 그냥 빡시게 일하고 네, 좋은 열매 맺길 바랍니다. 들장미 소녀님 반갑고요. 우루사님은 단장님의 건강을 기도한다고 하는데 아이디가 진짜 건강해질 것 같아요. 기도해 주시면 우루사님이. 자, 이렇게 샵7997 모바일 문자와 만나루 인보 게시판 그리고 노인 되신 부모님들

또 이렇게 섬기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응원하고, 네. 저희 시간은 95세 전까지 다 청년입니다. 뭐, 유엔은 65세까지만, 예, 우리 사평로는 95세 청년들, 어서 들어와 주세요. 심플리포입니다. 내주 하나니 넓고 큰 은혜는 임 알았네, 맘속에.

예,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못 떠나고 떠나면 어떻게인지 너무 잘하니까 떠날 수도 없고 뭐 그렇습니다. 네, 어릴 때 초코파이 먹고 싶어서 주일마다 교회를 갔어요. 교회 방석 깔고 둘러 앉아서 선생님께서 해주셨던 말씀, 너희들 한 명 한 명은 이 지구보다 더 귀하다고. 그때는 참 순수해서 그 말에 푹 빠져들었어요. 그 말은 진짜니까 빠져들어야죠. 네, 지금도 맞아요. 그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는, 어린아이처럼 그 하나님을 아는 게, 그러니까 주의 말씀은 더 그 씹어 딱딱한 것도 먹으라고 하고 다 하는 거 보니까, 어린아이에게서 닮으라고 하는 부분은요, 순수함인 거죠. 그냥 믿는 거예요. 그대로 믿는 거고요. 네. 그 부분이 우리의 믿음을 혼란시키지 않고 주님 곁을 어느 날 떠나게 하지 않는다는 그 말씀인 것 같아요, 전혀. 그 어린아이와 같은, 그냥 믿어. 뭐 힘들든 어렵든 이해되든 안 되든 그냥 믿고, 그 그냥 믿는 믿음은 끝까지 간직하되 그 안에, 성경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그 진리 안에서 예수를 닮아가는 건 성숙해져 가야 되는 이 두 가지 모습이 우리가 예수를 닮는다는 모습이 아닐까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주님 안에 은혜 충만한 시간 되라고 사임당님 너무 고맙고, 옥선님 월요일 빛나는 햇살. 하, 맞아요. 어제 저는 전주에서 올라오는데 막 천둥 번개가 치더라고요. 예, 그러다가 또 서울 근처 한 1시간 정도 남겨놓고 그러니까 너무 맑아. 참 날씨가. 네, 그렇습니다. 경수님이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 가사를 쭉 써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맞다자 정명님은 저에 대해서만 말을 막 쓰시는 분이세요. 오늘은 형님의 손도 마찬가지죠 하셨는데, 맞아요. 제가 이 손가락 관절도 꽉 주먹이 꽉 안 쥐어지니까

수 있죠. 노을가을님, 상희 아빠, 소중한 사람, 사랑하고 빨리 나와서 집에 가자 하셨는데. 아이고, 노을가을님의 남편분. 주님, 정말, 주의 뜻이 어디인지 모르지만, 우리의 소원이, 간절함은 치료되고 회복되는 일입니다.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길, 또 기도합니다. 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픈 식구들이 참 많아요. 네. 주님의 손이 얹으면 치료되지 않은 그 병든 자가 없었는데, 주님께서 꼭 치료해 주시길,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수아사랑 유나님은 오늘도 양평에 날이 가다가 아들과 함께 병원에 가는군요. 방사선 치료를 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인생 한번, 네. 지미선의 예수님처럼 다음에 인생 한번, 그리고 김도연의 예수 예수까지 듣고 오겠습니다.

네, 김도연의 예수 예수까지 듣고 왔습니다. 6월 15일 오늘 개편이 있는 날입니다. 오늘부터 개편된 주이포유 방송으로 진행하고 저는 12시부터 2시까지 계속 앉아 있으라고 해서 앉아 있습니다. 서서 하려고 했는데 앉아라. 이 썰렁한 개그에 웃어주는 사람은 믿음이 좋고 소중한 사람이겠죠. 네. 멋진 여자님 단장의 고지를 사수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저기 인사 다니느라 바빠요 하셨는데 어디로 인사를 다니시는 건가요? 예. 날이 더워서 그늘로만 살살 걷는다고 서혜정님. 이 시간에 늘 네, 산책하시는데 진짜 더워요. 지금은 이제 완전 예전에 한여름입니다. 한여름. 네.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뭐 선선해지겠지 이제 쉽지 않을 거예요. 오늘 노인 학대 예방의 날인데 최여사님께서 부모들은 자식 기저귀 더럽고 냄새난다고 한 번도 하지 않으셨겠죠. 예, 흘리고 먹는다고 나무라지도 않았을 거고 우리는 어르신들 기저귀 예, 더럽고 냄새난다고 그랬던 일이 그러게요. 부모님을 그렇게 돌보면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다고 얘기는 들었지만 네, 그런 마음을 가질 순 없을 것 같아요. 네, 진짜 한번 생각해 보면 그죠? 아이, 부모님들 잘 섬기십시오. 네. 주안의 별빛 은정님 저 웃었어요. 흐흐 웃음만 올리신 소나무 최유사님, 김진아님, 많이 웃으셨는데 오늘 네, 고맙습니다. 여섯 분 웃으셨고 나머지 분들은 그거 웃긴다고 얘기하냐 이렇게 혼내신 거죠. 자, 개편 첫날인데 그래도 예, 제가 개편 첫날이니까 뭔가 처음 만났듯이 또 우리 반갑게 인사 한번 해줍시다. 선출 후식 1부에 그냥 확 들어와 주세요. 샵 7997 모바일 문자 만나 레인보 게시판에 들어오셔서 여러분 인사를 좀 해주십시오. 제가 어제 그냥 또 1시가 반씩 두 번 집회를 11시 2시 하고 근데 아침도 못 먹고 점심도 못 먹고 했어요. 이게 상황이 좀 그래가지고 그리고 운전 4시나 하고 들어왔더니 제가 진짜 몸이 오늘은 눈이 안 떠지는 거예요. 눈이 예, 정말 피곤한데 이렇게 힘나게 하는데 예, 여러분이 좀 손을 마주쳐줘야 제가 또 더 힘이 날 거 아닙니까. 예. 강진아님 단장님 그대로 계셔서 감사합니다. 앞 시간에 당양노가 나와서 깜짝 놀랐죠. 맞아요. 이제 김은영 아나운서를 늘 보다가 또 최정원 아나운서를 늘 보게 됐어요. 정원 씨. 네. 반갑게 또 네, 맞이하면서 오늘 인사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뭐죠? 바톤 터치 이제 바톤 터치를 하는 거죠. 자, 우르르 워십의 찬양을 신청하신 분이 있어서 내 마음 다해 준비했고요. 오늘 슬프다고 올리셨는데 마음이 슬퍼요 하면서 슬픈 마음 있는 자라고 하셨는데 아마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 이 찬송가 신청하신 것 같아요. 꾸미룸님. 네. 그래서 힘내시라고 슬퍼하지 말라고 보내드릴게요. 여러분 슬픔 가운데 예, 찬양은 멈추지 맙시다.

네,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뭐 정말 아멘이죠. 네, 이거 믿어지는 분들 아멘 좀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카톡 알리기 하려고 합니다. 개편 첫날 월요일, 저희가 월요일마다 틈틈이 거의 뭐 월요일날마다 카카오톡 알리기로 조이포유 레인보우를 통해서 조이풀 알리고 있는데요. 오늘 첫날 개편 첫날 카카오톡 알리기를 정말 한번 딱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안 하고 뒤에 하는 건 여러분이 오늘 하루쯤 정말 최선을 다해 한 명 무조건 다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저도 또 할 겁니다. 저는 여러분 약속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제가 지난번부터 하겠다고 한 날부터 월요일 날 하자고 한 날 전 안 한 적이 없어요. 할 사람 정말 많아요. 하면 안 듣고 있으면 그분 계속 지난번에 보낸 분이 안 듣고 있으면 한 번 더 하셔도 돼요. 우리 한번 들어보자. 그렇게 해서 우리 한번 카톡 알리기 해 주십시오. 제 사진 밑에, 네, 제 사진 밑에 노란색 카톡 알리기 그걸 누르시면 되고요. 그걸 누르시고 나서 카톡방으로 가서 단체 여러 명이 있든 한 명이 있든 그거 쑥 보내면 그냥 가서 그분 그 다운만 그냥 열기만 하면 다운이 바로 받아집니다. 그리고 그것만 받아지면 안 들을 수도 있으니까 꼭 이 방송에 대한 소개를 그 밑에 한 번 더 써주시고 양쪽 귀를 눌러서 캡처하신 다음에 문자 메시지로 보내는 란에 들어오셔서 받는 사람 이름에 최인혁이 아니라 사평로가 아니라 이름을 샵 7997로 쓰신 후에 밑에 사진방에서 사진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재정적으로 저희는 광고도 없고 참 어렵습니다. 진짜 출연진들에게 출연료를 계속 한번 못 주죠. 네, 못 주는데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밥을 사드리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 내일은요 한비야 박사님 오십니다. 야, 책도 새로 내셔서 한비야 박사님이 또 우리 애청자신데 달려오시겠다고 하셔서 기대가 되죠, 여러분. 아, 정말 귀한 분입니다. 질문할 것도 있으시면 미리 질문하시고 궁금한 것도 물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힐링중님이 가끔 댓글 달 때 보통 밥 먹고 다는데 단장 힘드시다 해서 밥 먹으면서 댓글. 아유 이뻐라 진짜. 저는 토요일 안 믿는 시댁 제사 있어 가서 설거지하고 늦게 자고 해서 너무 지쳤는데 오늘도 또 출근해서 일하니 또 움직여지네요. 아, 힐링중님 피곤하실때 저에게 오히려 파이팅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진짜 오랜만에 또 치자꾼 향기님, 권사님 진짜 반갑습니다. 꽃 배달 있었는데 사람을 알바를 보냈다고. 아, 또 사평도 함께 하시려고 알바 보내시고. 개편 첫날 출첵해 주신 맑은 물 정수기님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하셨는데 아, 이 마음이 느껴져서 고맙고 장규영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만나게 드셔용 하면서 김진환이도 김밥. 저는 오늘 제 기억으로는 그 두 번째인 것 같아요. 10년도 넘은 조이포유 방송 하는 동안 점심, 그건 물론 아점을 먹은 거죠. 11시 조금 넘어서. 그래서 밥을 먹고 시작했는데 이렇게 힘이 없네요. 자, 기프티드의 사랑한다 말하시네 나가는 동안 2부 시작 전에 그냥 카톡 알리기가 쫙 들어오면 너무 좋겠다 진짜. 주님, 우리 애청자들 힘내게 카톡 알리기에 저도 카톡 알리기 하고 2부에서 만날게요.

0: 나에게 물었다. 시가 뭐냐고. 나는 시인이 못됨으로 잘 모른다고 대답하였다. 무교동과 종로와 명동과 남산과 서울역 앞을 걸었다. 저녁역 남대문 시장 안에서 빈대떡을 먹으면서 생각나고 있었다. 그런 사람들이 엄청난 고생되어도 순하고 명랑하고 마음 좋고 인정이 있으므로 슬기롭게 사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알파이고 고귀한 인류이고 영원한 광명이고 다름 아닌 시인이라고. 김종삼 시인의 시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를 전해드렸습니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른 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0: 있을 뿐이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잠언 12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이었습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CBS Joy for You. 2026년 봄철 개편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 이 방송을 주 앞에 부탁드립니다. 이 방송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진행자들, DJ들과 작가들과 담당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 입술에 기름 부으시고 글을 쓰는데 그 생각과 그 영에 더욱더 기름 부으시고 이 방송을 만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이 방송을 정말 주님 24시간 찬양 방송, 유일한 이 방송이 찬양 중에 거하신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송인 것을 이 개편을 통해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경험 알고 알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듣는 목사님들에게는 성도들에게 권하고 듣는 성도들에게는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에게 권해서 온 교회가 카페에서 틀어놓고 있고 집에서 틀고 있고 운전하며 들으며 은혜 받으며 이 찬양은 멈추지 않는 Joy for You 24시간 찬양이 찬양 방송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다가 같이 안 하는 그 발걸음에도 함께 하시고 성옥 씨의 앞날을 오히려 더욱더 축복하셔서 더 아름답게 하나님 쓰시기를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Joy for You의 모 체인 CBS 전체를 주 앞에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CBS를 이끌어가는 사장님이와 이사진과 모든 기자, PD, 감독, 작가, 리포터, 아니 입구에서 친절하게 맞이하는 모든 경비 아저씨들까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이 방송이 이 건물 안에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 이 봄 개편을 통해 한국교회를 더 새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더욱더 큰 영광 돌려드리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많은 후원자들이 생겨서 힘들고 어렵게 끌어가지 않고 하고 싶은 주께서 보여주신 비전을 다 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 네, 이렇게 됐네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이 할 수 없는 영역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뜻을 또 아무리 알려고 애쓰고 성경을 다 뒤져보고 해도 실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그 생각 가운데 들어갈 수 없으니, 방법은 그냥 주님,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주의 길을 가고 결과는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죠. 그래서 행복의 열쇠 가사처럼, 네, 최선은 우리의 권리, 결과는 하나님의 뜻, 네, 비교는 바보들의 놀이. 네. 그렇습니다.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주향기님 많이 피곤하신 가운데 힘있게 방송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주셔서. 네, 힘내고 있어요 진짜. 네. 눈이 안 떠지네. 그래서 이쑤시개를 좀 끼고 하나하나 이렇게 이렇게 하고 하니까 좀 난데요. 지금 손가락을 한번 이렇게 해봤거든요. 한쪽 눈을 벌리고. 찬양은 멈추지 말자. 근데 약간 이렇게 두 개로 겹쳐 보이네. 이렇게 멈추지 말자고 하셔서 흔적 남기고 가요. 8시부터 쭉 주이프이 듣고 있는데 새로운 개편 좋네요. 점심하고 졸린 눈에 힘주고 찬양 듣습니다. 다정한 그레이스님, 오늘 하루를, 그대의 하루를 응원합니다. 너무 우울했는데 피식 웃음이 나오면서 한결 기분 좋아졌다고. 그럴 때 있어요. 맞아요. 이제 우울한데 뭐 우울하고 힘들면 막 울다가 누군가 웃기면 환하게 웃진 않잖아요. 근데 피식 한번 웃고 나면 그때부터 기분이 좋아져요. 그냥 찬양하기로 결정하고 감사하기로 결정하면 그때 우리의 마음도 바뀌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뭐 우리를 만드셨으니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감사합시다. 그냥 찬양하고. 어젠 둘째 딸 사위랑 담임 목사님께 인사하려 교회 왔네요. 다들 사위가 인상이 너무 좋다는 얘기를 합니다. 다 끝나고 집으로 첫째네 둘째네 왔어요. 든든하네요 하시면서. 아, 결혼식이 곧 또 있어요? 축복된 둘째 결혼식 되길 기도합니다. 아직 결혼식은 안 했군요. 그러니까 인사하러 온 거군요. 야, 그래도 결혼식 이렇게 좀 알려주세요. 저에게도 보내주시고. 너무너무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7232번님, 이렇게 하는 건가요? 직접 폰에 설치만 해줘서. 어, 잘하셨어요. 맞아요. 사진 왔어요. 잘하셨습니다. 자, 카톡 알리기 이제 2부에 본격적으로 좀 합시다. 넌 했냐? 단장, 넌 했어? 2명 했습니다. 2명. 어제 다녀온 교회 목사님 한 분에게 했고요. 한 분은 이미 알고 계셔서 듣고 계신 분이고, 그리고 또 한 분에게 제가 지금 했습니다. 두 분. 그러니까 여러분, DJ가 하자면 DJ도 하는데 여러분 한 명씩이라도 그냥 카톡 열면 많잖아요. 아, 진짜 모르는 사람이 좋아요. 그냥 이렇게 해서 합시다. 네. 3만 2천 년 만에 연락하는 거라도 괜찮아요. 한번. 카톡 알리기. 저희가 그러면 메가 커피 한 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지만 마음은 4만 6천 배입니다. 진짜. 참나무님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인사해 주셔서 새롭게 개편된 방송 매일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하셔서 감사합니다. 자, 카톡 알리기. 네, 제 사진 밑에 노란색 카톡 누르고 카톡방에서 카톡방에서 누군가를 지정해서 보내준 다음에 그걸 사진 무슨 방송인지 같이 문자까지 보내신 다음에 캡처해서 문자 메시지 샵 7997 받는 사람 이름입니다. 샵 7997로 캡처한 사진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커피 보내드릴게요. 희주일 목소린 조서연이에요. 하루 그리고 강성훈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네,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강성훈이었습니다.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아는 언니에게 8678번님 공유했다고. 좋은 건 널리 알려야 하니까요. 아유, 이 말 진짜 이뻐 이뻐. 좋은 건 널리 알려야죠. 좋은 건 좋은 사람에게 알려야죠. 여러분 정말 좋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많죠. 네, 좋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십시오. 고창에서 바지락을 키우는 딸돌 싱글맘입니다. 새벽 작업 마치고 점심때쯤 도착했는데 아침에

실모자라다는 친정어머니 소리에 귀에 맴돌아서 나뭇가지 나무에 올라가서 2시간 동안 매실 땄대요. 야, 효녀. 진짜 땀난 김에 효녀노릇 했네요. 문자는 많이 못 보내지만 항상 응원하고 기도합니다. 홀로 딸 둘을 키우면서도 참 효녀이시고 멋지나 멋집니다. 8606번님 응원하고 낮은 해처럼 제가 엘샤인의 찬양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낮은 해처럼 밤의 달처럼 엘샤인 찬양이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꼭 그걸 보내드리죠. 7232번님이 아들이 선배에게 뺨을 맞아 좀 힘들어했나 봐요. 그래서 학교에서 전화가 왔는데 아들이 선배를 용서 안 하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한 것 같이 용서하는 법을 아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선배란 아이에게 사과를 하고 어떻게 상황을 정리하길 바래서 아들에게 학폭신고 하고서는 선배가 진심으로 사과를 구하는 것 같거든 용서를 받아주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들이 그걸 수용했대요. 야, 그래서 사고를 받아주고 지금은 잘 지낸다고 하네요. 그래요. 예. 그 어쩌면 정말 그 계속적인 잘못을 저지르는 일과 화가 나서 실수로 이렇게 하는 일들이 또 구별되어지긴 해야 된다고 전 생각합니다. 네. 어떻든 사과를 하고 용서를 해주고 오히려 더 성숙한 시간이 됐을 거라도 생각이 드네요. 요즘 참교육이라는 미니 시리즈가 난리인데 정말 시원하게 해주더라고요. 그 내용이 거기에 그 명언이 있잖아요. 교육부 장관 산하의 네, 교권국인데 이래요. 거기는 이제 정말 이렇게 표현, 이상한 학생들, 이상한 학부모들, 이상한 선생을 다 다루어요. 학생만 다루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권국은 학생 편도 아니고 선생 편도 아니고 그 부모 얘기는 안 했던 거 아무튼 부모 편도 아니고 피해자 편이라고. 피해자 편이라고. 전 그 말이 우리가 해야 될 말이 아닌가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억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힘들고 연약한 사람들, 그들 편에 우리는 서야죠. 그게 정상입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누구의 편인가에 대한 질문 앞에서 당당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요즘 너무 많이 듭니다. 우고 좌이고 상관없는데 진짜 정말 힘들고 어렵고 가슴에 상처 입고 가족을 잃었고 피눈물 나는 자들의 편에 서 있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도대체 우리는 예수를 만난 건지 교회에 다니면서 누구를 만난 건지에 대한 질문.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우리는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믿는 걸까요? 그거는 누구의 편인지 나는 살면서 누구와 함께하며 누구와 함께 서서 그들의 바람막이가 돼주는지를 살펴보면 알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 흥분하기 전에 사연 읽겠습니다. 아라도님, 저도 아점 중입니다. 감기로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는데 약 먹어야 하니까 누룽지 삶아 깨짝거리면서 함께해요. 감기가 보통 감기가 아닌가 봐요 요새. 그렇겠네요. 오래된 사연인데 이제 봤어요 제가. 진한 콩국 상국 뚝딱 온유님, 냠냠 겉절이가 너무 맛있어서 더 맛있어요. 이제 역전되리라 꽂혔다고. 아이고, 신랑이 실직에 너무 힘든 가운데 하나님의 역전하심이 간절한 주님. 그럴 겁니다. 힘내세요. 오히려 우리 힘들 때 찬양합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와 그림 이제 역전되리라, 전선아 그 이름 부를 때, 그리고 엘샤인의 찬양까지 들을게요. 네, 낮엔 해처럼 밤엔 달.

참 좋죠. 엘샤인. 엘샤인이 밝은 찬양을 너무 잘하는 팀인데, 근데 참 찬양, 그러니까 이렇게 느린 거 밝은 거다 잘하면 이제 음악성이 좋은 거죠. 네.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카톡 알리기 계속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해주고 있고요. 또안 해보셨던 분들 한번 해보시면 좋은 사람들에게 좋은 걸 권해주는 건또 믿음의 행위 중에 하나 아닐까요? 믿음은 행함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제 사진 밑에 있는 노란색 카톡 그거 방꾹 클릭하면 카톡방에 가게 돼 있고요. 거기서 개인이나 여러 명이 함께 있는 방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조글 하나 써주시는 거죠. 뭐, 이렇게 더 댓글 하나 더 해서 이 방송 듣고, 은혜 받고 또 함께 하나님 날마다 만났으면 좋겠다. 운전할 때참 듣기 좋다. 뭐, 이렇게 권해주시면, 네. 그걸 캡처해서, 문자 메시지, 샵, 7997 모바일 문자로 네, 보내주시면 저희가 메가 커피 이런 날은 아가 좋겠죠. 네, 아 드실 수 있도록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현님이요, 지난주에 점심 식사 전에 출석했는데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정 안 되면 안 되죠. 그렇지만 뭐 낼 수 있으면 좀 내니까요. 동생들 리스트 뽑아서 쫙 공유할 친구들에게 알려줬다고 경화님 너무 고맙습니다. 기리님 주말 잘 보내셨죠? 네, 인사 감사합니다. 제가 주말 주일날 어제 익산에서 1시간 반 또 바로 점심을 못 먹고 갔어요. 그러니까 약간 진이 빠진 것 같아요. 아침도 잘 못 먹었고 점심 못 먹고 또 1시간 반 집회하고 그리고 진짜 밥도 안 먹고도 출발해가지고 오다가 올라와서 간단히 먹었거든요. 그랬더니 에너지가 좀 4시간 또 운전했으니까 이제 나이가 이제 40이 넘어서 아무래도 좀 영향이 있네요. 네. 자, 쫀영입니다. 예. 주를 찬양, 그리고 찬양 인도자 학교죠. 믿음 따라.

또 보이질 않아. 어디로 가야 하나, 어디에 있을까 둘러봐도 소용없겠지. 인생이란 강우리를 뜻없이 부처처럼 떠다니다가 어느 고요한 호숫가에 닿으면 물과 함께 썩어가겠지. 끝이 없는 말들 속에 너와 나는 지쳐가고 또 다른 행동으로 또 다른 말들로 스스로를 안심시키지. 인정함이 많을수록 새로움은 점점 더 멀어지고 그저 왔다 갔다 시계추와 같이 매일매일 흔들리겠지. 일어나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봄의 새싹들처럼. 제가 늘 이 노래를 보내드릴 때마다 점점 더 이 부분이 절실해져요. 인정함이 많을수록 새로움은 점점 더 멀어지고 교회 안에는 좋은 말이 있는데 그 좋은 말이 잘못 적용되어지면 참 망가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전 아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멘을 아무 말에다 붙이고 아무 전달하는 그 말에 붙이면서 그리고 그걸 이용하는 자들도 생기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알고 성경을 깊이 알아야 아멘을 올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는 너무 쉽게 인정하고 쉽게 남의 내가 생각하고 하는 사람들의 것을 그냥 쫓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반듯한 성경 안에 기초한 본질을 갖고 있는 신앙생활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길 바라며 김광석의 일어나가 오늘 이 곡 어때입니다.

읽어 갔대. 시간이 이렇게 간 줄 몰랐어요. 네, 믿음 따라는 나중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은 밤의 가운데 서 있어 한치 앞

일어나 여러분 일어나서 예. 이제 개편과 함께 여러분의 삶도 한 단계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고 주님 보시기에 성숙해진 아유 우리 자식 새끼 그냥 성숙해졌구나 하나님 이렇게 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일에 조이포유가 사평로가 또 한 역할을 했으면 참 좋겠네요. 그러려면 제가 성숙해야죠. 저도 더 깊어지고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실 거죠. 자 카톡 알리기 오늘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늘 이거보다 더 했으면 좋겠다는 제 바람이 있지만 아무튼 많이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527-2107-7232-8945 뒷번호입니다. 다 0228-1545-1545가 두 번인가? 아, 8945군요. 네, 그다음에 1949-7972 네,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분에게 아, 감사하고 또 늘 많이 해주셔서 오늘은 못 드리지만 이미 또 열심히 해주신 분들 언젠가 또 저희가 커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끝곡이 김성수의 집으로 가자 베토벤님 신청하셨는데 네. 김성수 목사 집으로 갈 겁니다. 남은 하루 여러분 어디 있든 네, 오늘 멋지게 살아내고 주 안에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I love you, ti amo.

0: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 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2: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128편 1절부터 3절 말씀이었습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1: 이거
2: 연습이에요?
1: 우리끼리
2: 이렇게 됐어.
1: 하나, 둘, 셋, 넷.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부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SBS 레이디스 싱어즈 합창단에서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레이디스 싱어즈는 CBS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 공연, 찬양 봉사를 하는 단체로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입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청과 문의는 02-2650-7931, 02-2650-7931로 전화주세요.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2: 그림이란 뭘까? 그림은 명사이기도 하지만 그 자체로 동사이기도 한 말이다. 나는 이런 구조의 말들이 좋다. 꿈을 꿈, 삶을 삶, 그림을 그림. 이런 말들에는 결과와 과정을 동등하게 중시하는 뜻이 읽힌다. 이런 의미에서 그림이라고 하면 대개 종이에 남는 결과물을 먼저 떠올리겠지만 나에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림을 그리는 행동, 더 자세히 말해 그리는 사람 속에서 일어나는 시간의 변화다. 자동차로 말하자면 기어 변환을 하듯 그림을 그리는 동안 사람은 다른 시간 속을 걷게 된다. 글그림 작가 김한민의 그림 여행을 권함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Joy4U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를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주의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듣고 싶으신 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마가복음 9장 35절과 37절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주일을 지나 월요일이 되면 저마다 치열한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며 이번 한 주는 정말 사랑하며 살아야지 다짐했지만 출근하자마자 밀려드는 업무에 그 다짐이 와르르 무너진 분도 계시죠. 아침부터 가족들에게 뾰족한 말 한마디를 툭 던지고는 오후 내내 마음이 무거운 분도 계실 테고요. 월요일은 주일의 은혜가 채 가시기도 전에 차가운 현실의 무게가 느껴지는 시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굳이 능력을 증명하려고 애쓰지 마라. 내가 너보다 먼저 이 한 주를 살아내고 있다. 나를 믿고 따라오너라. 우리보다 먼저 성실하게 일하고 계신 주님이 계신다는 걸 믿으며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걸 잊지 않고 이번 한 주간도 잘 살아내야겠습니다. 오늘 첫 곡은 찬송가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크룩스의 찬양으로 듣고

0: 방금 들으신 곡은 나의 가는 길, 라온의 찬양이었고요. 앞서 들으신 곡은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크룩스의 곡에 이어 신디 베리의 주의 인도하심을 감사해, 안양 시립합창단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1: 여러분은 지금 전진의 주님을 찬송하면서를 듣고 계십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는 은혜로운 찬송, 찬양대가 즐겨 부르는 합창, 전 세계 크리스천들이 함께 부르는 성가와 CCM, 찬양 연주곡 등 세상의 모든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듣고 싶은 신청곡은 문자 샵 7997, 우물정 7997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분은 CBS 레인보우 어플 채팅방이나 CBS 만나앱에서 사연 남겨주세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닭갈비 본고장의 맛, 국산 닭다리살과 차별화된 양념 소스로 만든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과 간장 닭갈비 세트, 원조의 품격 팡파미유에서 드리는 강릉 육종 마늘빵, 국산 곡물만 사용하는 대한민국 대표 선식 기름 전문점 오곡형제에서 미숫가루, 커피의 도시 강릉에서 드리는 강릉 커피빵과 커피잼, 그리고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송하면서 복된 시간 보내세요.
0: 월요일 출첵들 남겨주시고 계십니다. 김선주님, 마라나타님, 멋쟁이님, 장기영님, 황동현님, 심군님, 이은주님, 하하호호님, 고윤희님, 준호님, 예그리나님, 추억님, 딱따구리님, 아루아님, 스마일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푸르미님이 활기찬 월요일 출첵합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찬양.

나의 가는 길 첫 곡 감사해요 하셨어요. 코스모스님이 평안합니다. 진짜 완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한 주간 승리하는 삶 살기 원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 용사가 되고픈 나님이 엄청 무더운 날 오전 반나절 병원 다녀왔어요. 인천 28도입니다. 와, 오늘 진짜 덥죠. 하종님도 오늘 겁나 덥네요 하시면서 한 주도 인건비 벌러 돌아다니며 출석합니다. 월요일부터 다들 바쁘실 것 같아요. 태연님이 카페에서 생과일 토마토 주스 먹고 있어요. 맛있네요. 김명수님은 예배당에서 연습하고 평안히 쉼하고 다시금 전주찬 들어왔어요. 김정임님은 한의원 다녀오고 장보고 기타 연주하며 찬양하고 전주찬 출첵합니다. 보라미님도 병원 다녀오셨네요. 허리 물리치료 받고 열무 사고 매실청 하려고 매실 설탕 사서 들어왔습니다. 내일은 집콕하고 일해야겠어요. 오늘 월요일이라 장보고 오신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세계의 신앙인들이 고백하는 찬양 준비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이 말씀을 바탕으로 미국 작곡가 바바라 브릿지가 만든 합창곡 Peace I Live With You,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OCP 콰이어의 찬양으로 듣고요. 18세기 영국의 찬송시인 윌리엄 카우퍼가 가사를 쓴 찬양 O For A Closer Walk With God, 하나님과 더 가깝게 걷기를. 미국의 가수 마가렛 베커, 아일랜드 가수 모야 브레넌, 조앤 호그의 찬양으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Peace I live with you. OCP 콰이어의 찬양이었고요. 이어서 마이클 W. 스미스의 In Christ Alone이었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하나님과 더 가깝게 걷기를 Oh for a closer walk with God. 미국의 가수 마가렛 베커, 아일랜드 가수 모야 브레넌, 조앤 호그의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초의 찬송가인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며 찬양을 함께 나누는 오늘의 시편. 오늘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의 날들을 기쁨으로 채우시고 우리의 삶과 수고를 견고하게 세워주시기를 구하는 기도를 담은 시편 90편 14절에서 17절을 성우 손정아 권사의 낭독으로 전해드리고요. 시편의 은혜를 나누는 찬양도 이어서 듣겠습니다.

아침에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평생토록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 수만큼

우리가 재난을 당한 횟수만큼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십시오. 주님의 종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일을 드러내 주시고 그 자손에게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시오. 주 우리의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이 견실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이 견실하게 하여 주십시오.

시편 90편 낭독 후 전해드린 곡은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좋은 씨앗의 찬양이었고요. 김기영의 곡 참 평안을 주시었네, 필그림 미션 콰이어의 곡에 이어 신상우 곡 하나님의 은혜, 이현직의 클라리넷과 이윤정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민민하하님, 제이스님, 제키리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8837번님이 뜨거워도 너무 뜨겁네요. 애호박심을 걸음내며 함께한다고 사진 보내주셨어요. 아, 오늘처럼 더운 날 진짜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 가끔 한 번씩 또 허리도 펴시고 스트레칭도 하시고 또 찬물도 좀 드시고 그렇게 일하셨으면 좋겠어요. 토피넛 라떼님이 전국 출장 외 힘들고 지친 일상에 늘 긍정의 힘으로 찬양으로 새 힘 얻는다고 보내주셨습니다. 파이팅이고요. 태연님은 오늘 도자기 수업 다녀왔다고. 그릇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새기려 했는데요. 항상 감사하라 라고 새겼어요 하시면서 사진 보내주셨는데요. 이제 뭐 점점 도자기 장인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저에게 언젠가 선물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점점 더 기대가 커집니다. 신혜숙님이 남편 칠순 기념으로 아들 며느리가 제주 여행 휴가 내서요. 2박 3일 왔다고. 다행인 게 22개월 된 딸 지아가 비행기 타자마자 잠자서 정말 기특하고 예쁘네요. 유명한 국수 먹으러 와서 대기 중이에요. 잘 추억 쌓고 놀다 갈게요.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사진 많이 찍으시고요. 좋은 곳에서 추억도 많이 쌓고 오시길 바랍니다. 아, 김명수님이 이 곡 남겨주셨어요. 하나님의 나팔소리, 땡스기빙 밴드의 곡으로 지금 들려드려요.

오늘 끝곡은 토피넛 라떼님이 보내주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장성찬의 첼로 연주로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며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짧은 말씀인데 참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받은 적 없는 사람은 줄 것이 없습니다. 열심히 쥐어짜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받은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 그것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의 방식이 되면 좋겠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내 힘으로 뭔가를 해내야 한다는 부담을 조금 내려놓아도 좋겠죠. 내가 오늘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넬 수 있다면 그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내가 먼저 받은 은혜가 흘러가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 거저 받은 것들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하루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인사드려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전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0: 제가 들어드릴게요.
1: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2: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4: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5: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6: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CBS 스페셜입니다. CBS 스페셜은 CBS TV가 제작한 올포원, 성서학당, 새롭게 하소서, 잘 믿고 잘 사는 법 등 신앙 프로그램을 오디오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을 쉽게 이해하도록 풀어주는 눈높이 강의와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신앙인들의 간증, 말씀에서 지혜를 얻는 큐티, 우리의 삶과 밀접한 수많은 신앙적 질문 등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자양분인 말씀을 다양한 시선을 통해 새롭게 알아가는 프로그램을 만나봅니다. 오늘은 말씀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을 보내드립니다.

0: 주님의 보혈로만 죄를 씻을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알다마다요. 근데 보혈의 능력이 통하지 않는 것만 같은 때가 있어요. 저는 그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이 말을 들으면 가능한가 이게?
1: 사람은
0: 깊어요.
1: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라고 우리가 말은 하지만 네. 그 다음 말이 좀 위험한 말인데 저한테 시키셨더라고요. 네. 결혼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죄도 믿고 사랑도 미운 마음.
2: 근데 오죽하면 미워 죽겠어라는 말이 다 있겠어요. 예. 죄를 미워하는데 어떻게 죄를 지은 사람을 안 미워할 수 있는 걸까? 잘 이해가 안 돼요.
3: 그러니까요. 이유 없이 미운 게 아니거든요. 남한테 그쵸. 해를 가하거나 뭐 피해를 주면 오히려 미워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네?
4: 그런데 예수님도 죄를 미워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게다가 성경에도 없는 이 말을 그리스도인들과 유난히 연결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목사님?
5: 나중에 설교할 때 얘기하겠지만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처음 했던 말이에요. 물론 이제 뭐 다른 뭐 이렇게 얘기도 있겠지만 얘가 참 어렵죠. 근데 이제 그 말을 누가 하느냐, 어떨 때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걸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성경적 관점에서 해석할 것인가 참 고민해야 될 거고 오늘 주제가 참 멋있긴 하지만 설교자로서는 굉장히 난감하네요. 네.
6: 이거 거꾸로 가는 경우도 많아요.
5: 예, 예.
6: 죄는 좋아하고 사람은 미워하고. 심각한 상태도 있습니다. 사실 그게 일반적일 수 있어요.
0: 그렇군요.
6: 죄가 주는 이익 때문에.
5: 예, 예. 맞습니다.
7: 근데 이 말을 왜 여러분들은 힘들어 하셔요?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것이 진짜 복음 아니에요? 왜냐면 늘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하거나 심판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가해자일 수 있고 맞아요. 죄인의 자리에 있을 때는 이 말처럼 기쁜 소식이 없죠.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 미워하지 말라 정말 고맙습니다. 그게 얼마나 귀한 말이냐.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 말을 한 이유는 가장 큰 자기가 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없으면 못 사는

0: 자기도 죄처럼 제거돼야 되는 대상이 되거든요. 근데 자기 같은 죄인에게는 그 진리가 복음이죠. 기쁨이죠.
1: 불가능한 모습처럼 보이는 말이죠. 죄는 미워야 돼.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이 악한 시대에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지 목사님들의 설교에서 답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성 목사님부터 시작해 주시죠.
2: 바울 사도의 경우 한 사람이 아주 미웠던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처음에 굉장히 미웠어요. 왜냐하면 자기 일에 도움이 안 되니까. 바울 사도는 거의 완벽주의자였을 거예요. 그런 강박 가지고 살았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도 유대인으로서 완벽하게 살았잖아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을 정도였으니까 어떻게 살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숨이 콱콱 막힐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데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을 정도. 그리고 내가 이 율법을 거스리는 자들은 가만두지 않겠어. 그러고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을 할 때 열정적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강박도 심하고 그리고 거의 편집적으로 일을 좋아했고 그리고 반듯하게 살기 위한 그런 노력을 많이 했던 사람이지요.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전도자가 되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빠르죠. 사도행전을 읽으면 그냥 바로 변화돼가지고 바로 전도하러 가요. 그런 그를 믿어주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 믿을 수가 없는 게, 아니 저 녀석이 저거 가짜일 거야 라고 생각할 만큼 급속도로 바뀌어버리죠. 그런 그는 일에 대해서는 거의 목숨을 걸었다라고 생각됩니다. 1차 선교여행을 바울과 바나바가 가죠. 바나바와 사울이 출발한 거죠, 정확하게는. 그런데 그때 조력자를 한 사람 데려갑니다. 마가 요한이었습니다. 마가복음의 기록자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갔는데,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 출발을 해서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갔는데 시작과 함께 마가 요한이 그만 집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네. 따라와 봤는데 너무 힘들고 그리고 또 앞으로 이걸 어떻게 견딜까 싶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1차 선교여행을 잘 마치고 2차 선교여행을 준비하던 바울과 바나바가 사도행전 15장에서 갈등을 일으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다퉈요. 무엇 때문에 다투냐? 바나바는 마가 요한이 지난번에 실패했는데 실패자로 두면 되겠니? 데려가서 다시 회복시켜주자. 근데 바울은 어때요? 그놈 안 돼. 지난번에 얼마나 우리에게 손해를 끼쳤는데. 그러니까 그의 실수, 그의 모자람, 약함, 이게 믿고 싫을 수 있는데 마가 요한까지 거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은 결국 바울에게는 완전히 실패자로 낙인 찍혔고 미움의 대상이 됐을지 몰라요. 그런데 바나바가 그를 데리고 떠납니다. 어느 정도예요? 바울과 결별할 정도로. 그러니까 바나바는 정말 실수한 것, 모자란 것, 그것을 정말 안 좋은 일이지만 바나바는 마가 요한은 사랑해줬어요. 회복시켜주자, 이 사람을 다시 세워주자. 그래서 마가 요한 데리고 떠납니다. 결국은 누가 옳았을까요? 이것 때문에 마가 요한이 바뀌잖아요. 만일 바나바가 없었으면 마가복음이 없었을 겁니다. 마가복음을 마가가 썼으니까. 바로 실패했던 그를 믿어주고 그를 사랑해줘서 다시 기회를 줬던 바나바가 마가라고 하는 인물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 바울에게는 어떻게 됐을까요? 바울이 나중에 바나바와 함께 마가 요한이 2차 전도행을 어디로 갔는지 행적은 나오지 않지만 분명히 가서 사역하고 훈련받으면서 굉장히 훌륭하고 신실한 일꾼으로 변화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사도의 마지막 서신에서 디모데 후서 4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야 빨리 좀 와줘라. 나 지금 외롭다. 내 곁에 사람이 없어. 그런데 네가 올 때 누구 데리고 오라고요? 마가도 데리고 와라. 마가는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다.

0: 그러니까 이미 바울 사도에게 마가 요한은 그 바나바에 의해서 정말 유익한 사람으로 바뀌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많이 변했을 거예요. 처음엔 굉장히 일에 대한 강박 그리고 완벽주의 그랬던 그가 예수님과 더 깊어지면서 수많은 사람을 대하면서 죄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는 사역자로 살았지만, 아, 죄인들이라고 해도 희망이 있다, 저놈은 안 돼 라고 찍을 사람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거고, 나중에 마가 요한이 이렇게 내게도 유익한 사람이 되다니, 그래서 바울사도가 굉장히 많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마가는 베드로 사도에게도 아주 유익한 사람으로 되어져 있지요. 결국 우리가 실수하는 사람도 있고 잘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 그럴 수 있지, 그 잘못은 분명히 잘못이지만 그 사람은 저기서 그냥 갇혀 있을 사람이 아닐 수 있다. 얼마든지 내가 사랑하고 격려하고 기도해 주면 거기서 빠져나가서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유익한 사람도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미워할 사람은 없을 거고, 좀 능력이 모자란다고, 좀 실패를 자주 한다고 해서 밀어낼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를, 예, 저를 그래도 사랑해 주시니까, 지금 저의 이런 모습조차도 사랑해 주고 계시는 주님을 생각하니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서 해결해 주기 위해서 죽어주시기까지 했는데, 우리들이 다시 한번 사람 보는 눈, 자세 달라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아멘.
2: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던 가늠하는 현장에 잡혀온 한 여인의 이야기를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바리새인들의 기가 막힌 기획 작품이었어요. 또 가늠하는 여자를 어디서 카메라 달아가지고 하는 것도 아닐 거고, 누가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냈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자가 잡혀왔는데 순식간에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건 분명히 배후에 무언가를 준비한 사람이 있었다는 정황일 겁니다. 그럼 여자를 하나 데리고 와가지고 어떻게 잡아왔는지는 알 수 없으나 예수께 딱 질문을 하는 거죠. 모세 율법에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데 당신은 어찌할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수님이 글을 썼다라고 하는 표현이 딱 요한복음 8장에만 나와요. 땅에 서서 뭐라고 썼는지 모르겠지만 한참 글을 쓰시다가 일어나서 단 한마디를 내뱉으시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쳐라. 이 바리새인들의 사고방식, 우리의 삶 속에 보면 죄라고 하는 것 속에서 사람들에 대한 나보다 더 큰 죄를 보면서 누구나 우리는 어떻게든 그 사람을 심판할 수 있다라고 하는 무의식이 우리 속에 늘 있었던 것 같아요. 어거스틴도 마찬가지죠. 어거스틴이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서 배교했던 사람들이 다시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하거든요. 녹슨 칼도 주님께서 다시 가다듬으면 쓰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사실 저는 용서받은 죄인이거든요. 사실 이 말을 앞에 제일 먼저 있어야 될 것은 저 자신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아까 가정 얘기도 하셨지만 집에서도 하나님 비슷하신 아내가 계시거든요. 늘 그분 앞에 가면 두렵고 떨리고 부르실 때마다 보좌 앞에 나가는 그런 두려움으로 살아가지만 늘 그렇게 잘못한 게 많아요. 부족하고 막 그렇게 사무엘 선생님 하신 말씀처럼 기도하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할 때마다 늘 마음에 부담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죠. 근데 저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보니까. 그런 나를 용서한 당신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저는 이 어거스틴이 한 말이 첫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사람들에게 먼저 이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시트콤 하듯이 벌떡 일어나서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지니까 여인에게 묻습니다. 야, 사람들 다 어디 갔냐? 네, 다 갔습니다. 예수님이 한 말씀 더 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치 않을 테니까 죄를 짓지 말아라, 이러고 보내주시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정죄하지 않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주님. 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인류가 살아가는 동안 뗄래야 뗄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죄와 인간이라는 단어가 구분될 수 없는 단어였는데

0: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가 우리를 그 죄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영광된 신분으로 분리하신 놀라운 역사적이고 인격적이고 본질적인 놀라운 사건이었던 거죠. 우리가 이 주제를 가지고서 얘기하면서 사실은 참 잘못 오해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뭐 어떤 영화, 미량이라는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 자기를 용서했다고 얘기하는데 그 용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당당함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고결함, 그걸 한마디로 겸손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한없이 고결할 수 있는 겸손함, 내가 용서받았다라는 사실 앞에서 상대방에게 당당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은 나를 받아들이게 만들고 또 누군가를 받아들이게 하는 엄청난 흡입력으로서의 모습이지, 내가 하나님 용서했으니 나 당당한 사람이라고 만드는 오만함으로 만들지 않는다는 사실,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게 우리를 한없이 고결하고 당신의 자녀답게 만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원로 목사님이신데요, 아버지한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아버지 목회하시면서 전성기는 언제였습니까? 보통 그러면 막 목사님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막 숫자 많이 늘어나고 막 그냥 예배당 짓고. 근데 아버지가 오래간만에 의외의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답지 않은 말씀을. 저희 아버님이 유치장 사역을 한 50년 하셨거든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매주 토요일마다 유치장에서 전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모르겠지만 그 나오신 분들 중에서 가끔씩 집이 없다고 찾아오시는 분이 계셨고 제 방에다 그 두 분을 감금을 하셨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그 형님들이랑 같이 지냈거든요. 그 누워가지고 감옥 얘기를 하면 흡사 그 장면만 찍어놓으면 감옥인 겁니다. 중3 때부터 고3 때까지. 근데 그 중에 한 형님이 그 습관을 못 고치고 저희 아버님이 노력해가지고 19살, 20살 때 중학교를 다시 들어가게 해주셨어요. 학교 교장선생님한테 무릎 꿇고. 근데 그 형님이 그 습관을 못 버리고 지금도 이렇게 학교를 많이 이게 그 나라에서 지정한 학교에서 지금 계속 20범째 이렇게 넘게 계시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의 이름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 아버님이 내가 그 아이를 그렇게 많이 실수하고 잘못하지만 끊임없이 사랑할 때가 내 영혼의 전성기였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영혼의 전성기란 죄를 용서하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진짜 영적인 전성기가 아닌가 이 생각이 들고, 바로 오늘 요한복음 8장이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장면 중에 정수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우리 모두 부족하지만 그분의 길, 또 한 번의 영적 전성기를 꿈꾸는 우리 모든 하나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린 그럴 만한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나를 용서할 수 있는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참된 영적인 전성기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1: 도대체 죄와 죄진 사람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는가? 이게 우리들의 고민이죠. 우리가 이제 죄와 죄인을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실제로는 분리가 안 되거든요. 그 죄 지은 사람이 미운 거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자기 자신에게 적용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상황에서 내가 가장 명백하게 목도한, 모든 죄를 다 목도한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자신이거든요. 내가 죄 지은 것은 남들이 모르는 걸 너무나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나라는 존재를 그렇게 애착을 갖고 사랑하고 이해해 주는 경우는 정말 특별해요.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요. 내가 이런 환경만 안 했으면 내가 이런 죄 안 지었다. 그 사람만 했으면 내가 이런 짓 안 했다. 내가 그 소리만 안 듣고 자랐어도 내가 이런 짓 안 했다.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가 지은 죄와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분리하는 것이 우리의 본능이고요. 아주 익숙한 일이에요. 문제는 남의 죄에 대해서는 그걸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에게만 적용하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그대로 적용을 하죠. 예를 들면 로마서 7장 20절 같은 데 보면,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바를 행하면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니까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기 죄를 알잖아요. 스데반 돌로 쳐 죽이고 뭐 치명적인 죄를 지었거든요. 그런데 그 분리하니까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갔다 그러면 자기가 죽어야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 분리할 수 있다. 이걸 우리 경험상 내 자신을 돌아보면 가능한 거라고 쉽게 알수 있어요. 두 번째는 그러면 생사를 다루는 죄마저 용서할 수 있는가? 정말 심각한 죄를 지었는데 용서할 수 있는가? 근데 실제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는 로마서 3장 10절이었고 죄의 삯은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죽을 죄인입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근데 생사를 가릴 만한 심각한 죄인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는 실제로 내가 생사의 갈림길에 놓이는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죄를 용서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내가 살수 있느냐 죽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백하게 이야기하시거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 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거 엄청난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비판받을 일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죄값을 치르면은 비판 안 받는 게 아니라 남 비판 안 하면 그 혜택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기회잖아. 이게 복음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정죄하는 시스템 속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죄와 인간을 분리해서 그 인간을 용서해 주는 은혜의 시스템 속에 자기를 넣느냐는 자기가 살고 죽는 것을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의 시스템, 그 체계를 선택하느냐, 정죄 시스템을 선택하느냐는 내가 내 자신을 통해서 입증할 수가 없고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느냐가 나는 이 시스템을 선택합니다를 결정하게 돼요. 내 죄와 내 자신을 분리할 수 있는 길은 바로 그렇게 남에게 대접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생사를 가르는 죄도 우리는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분리할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가장 소중한 것을 해친 사람마저 미워하지 않는 현실적인 가능성이 있는가?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이걸.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 24장 3절부터 7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다윗이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오거든요. 굴 속에 깊이 들어가 있는데, 변을 보러 사울왕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부하들이 당신의 원수를 하나님이 당신의 손에 넘긴다고 하는데, 바로 이때입니다. 죽입시다. 그래야 그 사울왕의 못된 악행이 멈춰질 뿐만 아니라, 다윗이 그 모진 고난 피난의 세월을 왕이 될 때까지 그 10대부터서 겪어야 되는데, 그걸 종식시킬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준 기회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옷자락만 살짝 빈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옷자락을 뺐다. 그러면서 부하들에게 절대로 사울 왕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니까 너희들 손대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이게요,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현실적으로 굉장히 다윗에게는 중요한 일이었어요. 왜냐면요, 다윗이 나중에 범죄를 하잖아요. 밧세바를 범하죠. 그 충성스러운 우리아 장군을 모살해서 죽이잖아요. 그리고 집안이 엉망이 되어갖고 압살롬이 왕좌의 날 이렇게 반란까지 일으키잖아요. 초하디초한 몰골이 되었고 범죄자가 되었는데 신기한 것은 다윗의 부하 중에 누구 하나 다윗에게 대적을 못해요. 반란을 못 일으켜요. 왜요? 봤거든요. 다윗이 선택한 시스템을. 옷자락 하나 비교도 막 죄책감 느끼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니까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알아서 니네 손대면 안 된다라는 다윗의 그 하나님 경유하는 걸 봤기 때문에 그 부하들은 다윗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걸 그 시스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현실적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 용서하는 것이 내가 용서받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십자가 사건이죠. 죄와 사람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 십자가예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죄의 대가를 치러주는 거지만 그 사람을 완전히 자유케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람을 분리하기 힘든 이유가 뭐냐면 나에게 적용할 땐 쉽지만 남에게 적용할 때 어려운 이유가 희생이 따르기 때문이에요. 고난이 따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이 가신 길이고 우리도 그렇게 가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죄와 죄인을 구분하고 죄인을 용서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 되어서 우리의 현실적인 실수와 죄악에서도 용서받는 은혜의 시스템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0: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아멘.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저는 내심 불가능하죠. 현실적으로 이런 설교를 좀 원했는데 그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정말 생각이 너무 복잡해지면서 왜 현실에 이거 적용하기가 이렇게 어려운 걸까.
2: 네, 일단은 종합을 좀 해보자면은, 네. 죄를 향한 거룩한 분노는 가져라. 그리고 죄인을 향한 긍휼을 이제 동시에 가져라. 이렇게 하시는 건데, 아, 이게 또 이제 현실 속에 과연 가능할까. 또 예수님도 아닌 저희는 과연 그 죄와 사람 이제 분리가 잘 안 되거든요, 목사님. 네.
3: 뭐 원래 인간들은 의인도 미워야 하잖아요. 예수님이 의인이라서 싫었어요. 너무 그래요. 완벽하니까.
4: 맞아.
3: 그러니까 사실 뭐 죄인을 미워하는 거는 뭐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오히려
5: 정당. 예.
3: 죄 미워해야지. 그런데 목사가 그렇게 말하고 끝내면 안 되니까. 예, 우리
5: 그러고 끝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3: 사실 죄인을 미워하지 않으려면 쉽지는 않지만 미워하지 않으려면. 그 죄인도 불쌍한 사람이죠. 저런 죄를 저지른 저 사람은 그 죄에 완전히 사로잡혔고 그의 양심을 말하자면 강도 맞은 사람과 같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불쌍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면 그냥 측은하게 여기는 거죠. 뭐 사랑하지는 못해도 또 미워하지는 않더라도 그냥 측은히 여기면서 가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뭐 저는 잘 안 되지만
5: 하나님 만드신 게 두 가지 있다 그러잖아요. 가정과 교회. 뭐 가정에서 제일 저도 이제 결혼하고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는데요. 그 마음 되게 많이 들어요. 그 우리 아들 볼 때마다 제가 농담처럼 요즘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고3인데 지금 애가 무력증이 되게 심하거든요. 내 얘기를 자꾸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들어갈 때면 저걸 번제로 들어야 되나 감옥제로 들어야 되나. 가정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두 가지 연습하게 하신 것 같아요. 용서와 사랑. 교회가 해야 될 게 딴 게 아닌 것 같아요.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용서가 안 되고 사랑이 안 되는 게 세상이잖아요. 사랑한 게 아니고 내 편이 돼준 거고 내가 원하는 걸 해준 거지 사랑한 게 아니었거든요. 용서한 게 아니라 하나 꼼쳐놓은 거죠. 언젠가 이용해 먹으려고 하니까. 아들, 딸을 보면서 나를 만나게 되는 것 같고 주님의 사랑을 조금씩 조금씩 아 신앙의 생활이라는 게 별거 아니구나 어떻게 보면 주님 은혜로 용서하는 것 주님의 은혜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는 것 이렇게 가정과 교회를 만드신 하나님의 본질적 부르심 아닐까? 야, 물론 목사님 말씀처럼 결론은 똑같습니다. 저도 잘 안 됩니다. 노력하는 거죠. 애를 쓰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목사님 네. 아니라고 말씀하실 거죠.
0: 아마 그 사람이 그 분리하기가 좀 힘든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하나는 자신에 대한 과신. 다시 말해서 나도 죄인 중에 하나이다라는 그 기본적인 기독교적인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예를 들어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자기는 강도질을 하고 도둑놈이면서도 그 주인공하고 자기를 동일시 여기거든요. 영화를 보면서 자기는 조폭 짓을 하면서도 영화에 나오는 조폭이 나와 똑같네라고 생각 안 하고 주인공하고 동일시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과신 때문에 이걸 받아들이기가 힘든 것 같아요. 죄와 죄인을 분리하지 못하는 이유가 또 한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인데 하나님은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고 무에서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죄의 보혈의 능력이 얼마든지 사람을 새롭게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약하니까 죄 지은 인간은 영원히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보혈의 능력을 지금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아주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복음화되지 않는 그 우리의 지성이나 감정이나 삶이 복음화되지 않으니까 이게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나 같은 죽을 죄인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은 바울처럼 완전히 바뀌어버리죠. 그러니까 죄인과 죄를 완전히 분리할 수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되는 거죠.
1: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에서 나를 이렇게 빼놓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았던 것 같은데 나를 이렇게 나름 자 정도면 괜찮지 않나? 뭐 내가 뭐 이렇게 남들한테 그렇게 못할 짓을 하고 살지 않았지

0: 않나? 이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 혹시나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이런 고민을 하고 있으면 어떡하지? 하면서 머리가 쭈뼛 서는 거 있죠.
1: 그렇습니다.
0: 네.
1: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2: 죄와 벌 아니고 죄와 사랑 전문가 예수님께 물어봐야 할 질문들을 묻기 위한 질문
1: 질문
2: 타임.
1: 타임.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죄를 정당화하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피해를 줘놓고 자기는 괜찮은 사람인 척해서 또 속이기도 하고, 자기가 한 실수는 괜찮고 남이 한 실수에는 또 많이 정죄를 들이밀기도 하고, 그리고 매스컴에도 보지만 흉악 범죄를 저질러 놓고 감정도 반성도 없는 그런 또 흉악 범죄자들. 요런 사람들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게더큰 사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죄도 정당화가 되는 그 레벨이라는 게 있을까요? 우리 강은동 목사님께 어려운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3: 참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그 제일 의문스러웠던 창세기 장면이 하나 있어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여요. 근데 형벌을 묘하게 하시거든요. 그 죽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1: 네.
3: 근데 유리 방황하게 하시거든요. 그 살잖아요. 그리고 또 이쪽에 살다가 저쪽에 살다가 유목민처럼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 저게 뭐가 버릴까? 그러다 우리 교회 집사님하고 어떻게 얘기를 하게 됐어요. 이분이 이제 조금 나이가 들어서 우리 교회에 이제 안착을 하게 되셨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원래 믿는 집안이었는데 자기 부부가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여든이 훨씬 넘으신 어머니가. 근데 그런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고. 우리끼리 모여있는데, 저 교회 다니면서 참 많이 교회 안에서 다툼도 일으키고 싸워도 왔습니다. 교회 많이 옮겨봤습니다. 그게 얼마나 재앙인지를 인생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가인의 벌이 그게 진짜 무서운 거였다는 걸그 순간에 제가 딱 느꼈어요. 그러니까 죄를 못 깨닫는 사람 있잖아요. 제일 큰 벌이 뭐냐면 지가 뭔 짓을 하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제일 큰 벌인 것 같아요. 은혜는, 기적은 내 죄가 몰랐던 나도 어느 날 그게 깨달아지고 인식이 되고 고백이 되고 아, 내가 죽일 놈이었구나 라는 걸 깨닫는 게 진짜 축복이라는 사실이죠. 끊임없는 사랑이 그 죄를 보게 하고 그 죄를 드러내게 하고 고백하게 하고, 이게 인간의 인지나 이성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 진짜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그 사람 자체가 그게 재앙을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이 어떨까요? 아니라고 아무리 흉악범죄 부정하고 산다고 자기 인생 행복할까요? 저는 또 다른 지옥을 일상생활 속에서 이미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반면 그걸 깨닫게 해주는 건 다른 거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무모한 짓인데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이 나를 용서했다는 놀라운 사실.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이 그 소년원 교도소에서 설교를 냈어요. 듣나요, 애들이? 목사와 설교하는데. 근데 나중에 이제 한 명을 지나가다가 그 친구한테 이렇게 귓속말로 얘기했대요. 나도 죄인이야. 그랬더니 무슨 죄지었어요?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 뭐할건 많은데 넌 들킨 죄인이고 난 아직 안 들킨 죄인이야. 그러고 슥 지나갔는데 걔가 갑자기 울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다 죄인이고. 그걸 우리가 자꾸 까먹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걸 인지하고 살아가는 게 그게 제일 큰 축복 아닌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한없이 부끄럽고 한없이 감사하고, 그게 정말 축복인데 어느 날 그건 하나도 모르고 있는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내면의 지옥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2: 그럼 제가 이어서 우리 옆에 계신 김관성 목사님께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구약에서는요, 죄인들에 대한 그 징벌이 좀 심했잖아요. 그 어린아이까지 한 명도 살려두지 말라. 뭐 이렇게 명령도 하셨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왜 이렇게 좀 무자비하게 기회도 주시지 않고 그랬을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반대로 용서해라, 기회를 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좀 앞뒤가 다른 게 아닌가 좀 헷갈립니다.
4: 그래, 저도 헷갈려요. 사람이 일반적으로 그냥 착하고 뭐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제일 견디기 어려운 것이 뭐냐면, 저놈 나쁜 놈인데 너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속상하지 않습니까?
1: 맞습니다.
4: 이게 인간들의 심리일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구약은 훨씬 속 시원할 것 같아. 죄인들 다 죽여버리니까.

0: 좋네.
1: 네. 그야말로 삼족을 멸하고 막 이러니까 속 시원한 부분이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게 내가 만일 죄인이면 이게 이제 가슴 떨리는 일이지만. 예. 근데 구약에서의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구약을 우리가 흔히 율법, 신약을 복음 그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율법의 핵심이 뭐예요? 율법은 정죄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라고 바울사도도 해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먹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3장,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원칙이죠. 이게 구약에 쫙 흘러가는 거예요. 죄 지으면 죽어, 죄 지으면 죽어. 이게 구약에서 끊임없이 교육해왔던 부분인데, 자 보세요. 죄인을 싹싹 죽인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지 않는 거죠. 수천 년 동안의 학습 효과는, 아, 징벌로 해결이 안 되는구나. 이걸 하나님이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고, 신약이 오면, 복음이 뭐예요? 죄인들에게 용서,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기회를 주고. 그래서 신약에서는, 구약에서는 죄인이 죽어요. 근데 신약이 와서 신약이 신약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죄인은 살고, 예수님이 죽어요. 최고의 의인이 죽어요. 그래서 의인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살아나는 것. 이게 구약에서 끊임없이 죄의 삭슨 죽음이다. 그리고 끊임없이 징벌과 하나님의 죄에 대한 멸절. 이것이 쭉 흘러가면서 우리에게 깝깝하죠. 그럼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래서 죄인이 죽어요. 구약에서는. 그런데 신약에서는 의인이 죽고 우리를 살리신다. 이게 저는 뭐 가장 중요한 성경의 메시지가 아닐까. 그래서 죄인이 죽는 게 구약이지만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 의인이 죽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은혜다. 이게 복음이다. 그렇게 좀 생각을, 이게 뭐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에 얘기는 안 되는데. 예, 목사님들 가슴 속에 지금 딴 얘기가 막 섞여오를 것 같지만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 아, 조동정 목사님께 다음 질문을 드리자면, 좀 성경에서 미워할 수밖에 없는 큰 죄를 지었지만 이제 가인의 경우 용서를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보면 더 큰 형벌이었겠구나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렇다면 미워할 수밖에 없는 큰 죄를 지었는데 이유 없이 용서를 받은 그런 사랑을 받은 인물이 있다면 누구인지 좀 예를 들어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어떤 계기가 있어야지만 그 죄 지은 사람들이 깨닫고 좀 바뀔 수 있을지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3: 성경에는 워낙 이제 그런 대상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사도 바울인데, 이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 초대교회에 있어서 가장 큰 원수죠. 가장 훌륭했던 스데반 같은 성자를 그 돌로 쳐 죽인 장본인이고, 그래도 살기가 등등해갖고 그냥 다메섹까지도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로 작정을 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수많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사울이라는 그 바리새인 청년에 의해서 지금 부모들이 감옥에 갇혀 있고 뭐 자식들이 갇혀 있고 뭐 그런 안타까운 현실, 원수 중에 원수죠. 그런데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가는 길에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이 사울이라는 이 청년이 깨닫는 게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거. 자기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자기의 과거의 모든 율법적인 열심이 하나님에 대한 대적행위가 된 걸 깨달으니까 살 소망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를 용서를 못하니까 식음을 전폐하고 눈이 멀어버리는 거죠. 이제 희망을 잃어버린 거죠. 그런데 초대교회 한 사람인 아나냐라는 사람이 이제 찾아와서, 누구냐고 그랬을 거 아니야, 사울이. 그러면, 아, 아나냐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체포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 명단에 아나냐가 있을 텐데, 그 아나냐가 오니까 이제 사울은 어차피 인생 포기했고 맞아 죽겠구나 생각했는데, 아나냐가 첫 보자마자 끌어안으면서, 형제 사울아 그러죠. 원수라고 안 그러고 형제 사울아. 길에서 나타난 예수께서는 눈을 뜨게 하시고,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택함을 받았다고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건 무조건적인 용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울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게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는 악을 행했고 너무나 큰 죄를 지은 걸 깨달았는데, 이게 무조건적인 용서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 예수 종교라는 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론적인 어떤 천상의 교리가 아니라 내 삶의 현실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를 그대로 느,

0: 하지만 사람까지 미워하면 안 되는 이유들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향한, 이 부족한 우리를 향한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또 깨닫게 되고요. 또 죄에 민감해지면 민감해질수록 나를 용서하는 그 마음으로 타인을 사랑할 수 있겠다는 좀 가능성을 보게 되는데요. 내가 죄 짓고 실수해도 안 입게 보는 게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는 거 알게 되는 시간인 것 같아요.
1: 내가 잘한 게 별로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드는데요. 오히려 내가 남을 포용하고 용서했을 때 또 다른 상황에서 내가 용서받고 포용이 되어지는 경험들이 목사님들께서도 있으셨는지 궁금해서 또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런 경험을 주고받았을 때 뭐가 달라지는 거지? 예, 무엇이 다른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게 어떤 것인지 또 콕 집어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어떻게 대하느냐는 하나님 나를 이렇게 대해주세요라는 하나님께 행동의 기도니까 우리는 입으로 하는 기도만 기도라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더 크게 들으시고 보시는 것은 우리 행동의 기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지만 나에게 악을 행한 사람을 그냥 용서해 줘버리면 하나님께 그 기도가 상달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목회자로서는 그런 경험들이 되게 많은데 뭐 이제 교우들과 관계에도 그렇지만 이제 동역하는 동역자들, 이제 부교역자들과 담임 목사의 관계에서는 정말 많은 상처들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같은 일을 하다 보니까. 근데 정말 말도 안 되게 변명을 하고 또 자기 실수를 갖다 담임 목사에게 뒤집어 쓰고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또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부교역자에 대해서.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사람의 성격, 자라온 환경적인 그 문제 때문에 삐딱해진 성품들이 있는데 목회자가 됐거든요. 그러면 같이 있는다는 것은 십자가예요. 찌르는 가시와 같아요. 많은 문제를 일으키지만 만약에 여기서 그러겠어 내가 쫓아내버리면 그 사람은 계속 목회자로 다른 교회에서 하면 또 다른 교회 성도들에게 피해를 주고 다른 목회자에게 피해를 줘요. 그러면 차라리 내가 품고 가면서 내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계속 베풀면서 끊임없이 용서하고 격려해주고 하면은 그것도 중요한 하나님의 사역이 되지 않을까. 내가 성도들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동역자들을 끝까지 품고 가서 예수님의 사랑이 이런 거라는 것을 나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맛보게 한다면 이 사람이 나중에 담임 목회가 되거나 다른 교회를 갔을 때 치유받은 마음으로 목회를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한 가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경우죠. 하나님, 우리는 목회를 하면서 완전하기 때문에 목회하는 게 아니고 저분이 지금 나이가 저렇지만 세월이 가면 이제 조금씩 바뀌고 깨닫게 될 텐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저 보실 때 제 모습이 아직 너무나 미흡한 게 많고 부족한 게 많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내치시지 않고 그래도 일을 맡기고 쫓아내지 않는 거, 베드로를 마치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한 것처럼, 그러면 지금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품고 가고 아파도 용서하신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내가 형편없는데도 목사를 세워주시고 담임 목사 세워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도 용서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그런 마음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의 기도 같아요. 하나님 앞에 죄와 죄인을 구별하느냐 안 하느냐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대우를 받나를 결정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복음의 본질적인 거죠. 이제 그러면 이제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일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교인이 얼마나 많아지느냐, 뭐 교회가 커지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용서를 서로 경험하는 것이 십자가를 능력 있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들 사이에도 마찬가지고 교인들 사이에도 그렇고 얼마나 일이 매끄럽게 큰 일을 이루었냐보다도 실수하고 어려울 때 얼마나 품고 용서하느냐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예수님은 그걸 위해 오셨으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성과주의로 지금 전락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를 주시는 것 같아요. 항상 용서와 사랑,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상처 속에서, 죄 속에서 오히려 더 드러나는, 그러니까 죄 때문에 용서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3: 청소년사역, 청년사역 오래 하다 보면 용서할 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용서받을 일보다도. 근데 이제 우리 딸애가 벌써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됐는데 초등학교 1, 2학년 때 이렇게 좀

0: 그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뭐 이렇게 그 남의 물건에 손을 대고 한참 그럴 때잖아요. 이렇게 막 친구들하고 그 슈퍼마켓 가가지고 얘기하면 시집 못 가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우리 딸은 착합니다. 근데 이제 학교에 가서 이제 그게 뭐 선생님도 알게 되고 엄마가 또 불려가고 그 막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아내가 표정이 안 좋은 거예요. 여보 왜 그래? 그랬더니 이런 일이 있었다. 근데 이제 딸이랑 얘기를 했죠. 아내가. 근데 이제 아빠가 아셔야 되지 않겠냐. 근데 제가 또 이제 또 천하의 딸 바보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딸이 펑펑 울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아빠한테만 말하지만. 왜 그러니까 아빠가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데 아빠가 상처받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데 마음이 묘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애가 왔어요. 아는데 제가 막 그냥 뭐 마치 전혀 모르는 것처럼 우리 딸 왔어? 모르고 막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애가 딱 들어오는데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하루가 얼마나 길었겠어요. 아빠 나 씻을래 그러더라고. 씻으라고. 제 방에 이제 딸 방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와가지고 이제 자기 너무 피곤해서 빨리 자고 싶다는 거를 기도해주고 딸 머리맡에 한 3시간 있는데 그때 제가 처음 놀랍게 경험한 게 있었어요. 뭐라고 느꼈냐면 우리 딸이 아빠 나 무슨 잘못했어요 라고 얘기를 한마디도 안 했는데 내 안에 이미 용서가 시작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이 그런 분이구나. 내가 회개해서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그분이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란 어떤 예배당을 짓는 것도 어떤 엄청난 숫자가 모이는 것도 아니라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을 연습하고 실천해서 말한 것처럼 어떤 것으로 표현할 수 없고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어마무시한 축복을 누리는 공동체. 그래서 수많은 안 믿는 사람들이 야 이게 진짜 대한 공동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진짜 복음이 되는 것. 우리가 사랑과 용서라고 하는 이 위대한 일들 앞에 부름받은 존재라는 걸. 나 자신이 제일 먼저 큰 최고의 혜택을 받은 사람이고 또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세워지는 곳이 교회라고 하는 생각 들게 됩니다.
1: 저는 이 반대의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이 반대. 그래서 용서도 못하고 자꾸 정죄하다 보니까 어느 날 내가 딱 걸린 내가 그 짓을 한 거야. 이럴 때 굉장히 많이 깨닫는 거죠. 그런데 뭐 그렇다고 저거는 저도 또 좋은 기억도 있어요. 그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정말 그 초등학교 고학년일 때 엄마가 이제 학교로 불려갔어요. 애 때문에.
2: 아, 그 집도 불려갔답니다. 네.
1: 애 때문에 불려갔는데 선생님이 애 데리고 가라고 뭐 이래가지고 데리고 왔어요. 네. 근데 데리고 오면서 아이는 어떻게 했어요? 이제 난 집에 가면 죽었다. 그런데 딱 데리고 오면서 엄마가 뭘 했는가 하면 고급 이태리 레스토랑 가서 밥을 잘 먹이고 아이스크림까지 잘 사주고 아무 소리도 안 한 채 집에 와가지고 그 다음날 학교를 보냈습니다. 그 다음날 아이들이 학교를 갔더니 너 어제 집에 가서 죽었지? 막 이러는데 아니 나 레스토랑 가서 뭐 밥 먹고 엄마가 아이스크림까지 사줬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주 딱 가슴을 폈죠. 그 뒤로 몇 건 전화가 왔어요. 우리 집으로 학부형들한테서 도대체 당신들은 왜 애를 어떻게 그렇게 키워가지고 우리 애들이 와서 나한테 항의하더라 이런 거예요. 그런데요 한 달쯤 지나고 나니까 아이가 고백을 해요. 그때 너무너무 고마웠다. 내가 잘못한 거 충분히 아는데 야단을 치면 그냥 기분만 언짢을 텐데 야단을 친 게 아니라 밥 주고 아이스크림 주고 아무 얘기도 안 한 게 자기 너무너무 고마웠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이게 얼마나 참 우리의 삶에 그 도전이 되는지 어린아이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부모를 훈련시킨 것 같아요.
2: 예, 맞습니다.
3: 죄 지은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거는 굉장히 쉬운 방법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바보처럼 당해주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건 정말 하나님의 방법이고 예수님의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아닐까 싶은데요. 세상에 바라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방송 보시면서 질문이 있으시다면 저희 성경과 신앙에 관해서 묻고 싶은 어떤 질문도 좋습니다. 올포원

0: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오늘 끝인사는 한 차원 달라진 마음으로 외치면서 마치도록 하죠.
1: 미운 건 죄일 뿐 사람은 끝까지 살아나며
2: 하나 되는 시간
3: 올포 원.

0: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1: 당신이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당신이 하지 않고 남겨둔 것이 문제다. 황혼이 질 무렵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그것이다. 잊어버린 부드러운 말, 쓰지 않은 편지, 보내지 않은 꽃. 그대여, 늦게까지 미루고 있는 우리의 꾸물거림을 용서하기엔 인생이란 너무 짧고 슬픔이란 모두 너무 거창하노라. 마가렛 생스터.

0: 마리아의 태만의 죄 중 일부입니다.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람의 계산법은 일단은 다들 뭐 정확하게 하려고 애를 쓰죠. 그런데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여러 실수나 착각할 때가 있는데 때로는 그래서 크고 작은 오차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지전능하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계산법은 확실히 다르죠. 뭐 정확하실 뿐더러 너무나 절묘하시다는 거. 하나님은 내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시면서 내 생각과는 차원이 다르게, 그죠? 아주 놀라운 셈법을 보여주시는데요. 가령 하나님을 위해서 패배한 자에게는 갑절의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 자에게는 놀라운 복을 주시며 기도한 자에게는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겸손하게 낮아진 자를 가장 높여주신다는 거. 이번 한 주도 낮은 자의 모습으로 잘 살아내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이곳은 샬롬 CCM 송정훈이

2026년 6월 15일 월요일에 함께하는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1부 오늘 꿈 있는 자유의 주님의 계획은 들으면서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계산은 오차가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산은 절묘하시다. 우리 몽돌님. 그죠? 아, 오프닝을 또 한 줄 요약을 탁 해주셨네. 하나님의 셈법, 하나님의 계산법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죠. 차원이 다르죠. 차원이. 예. 뭐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시고 심지어 후하시다는 거. 예. 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기꺼이 낮아지는 자에게는 갑절에 복을 주신다는 거. 또 이걸 또 우리 기억하면서 한 주 잘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닉네임 하루님도 와주셨고요. 예. 어떻게 주말 주일은 잘 보내셨나요? 어젯밤에 와 막 천둥 번개 치고 비도 요란하게 좀 내렸었는데 오늘은 지금 화창하게 갠 굉장히 어떤 그 산뜻한 그런 풍경입니다. 예. 아주 싱그럽죠. 기분 좋은 월요일이 열렸는데 우리 봄보로봄님께서 뭐지? 훈디 저 개편돼서 다른 시간대로 간 줄 반가워요 남기셨는데 예.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만 변함없이 아침에 함께하고요. 그리고 이제 한시적으로 저녁 6시부터 샬롬 CCM이 재송출이 돼요. 이제 오늘부터 지금 이제 듣고 계실 저녁 시간에 오신 분도 계시겠네요. 환영합니다. 예.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좋은 프로그램이 또 6시에 생길 수 있도록 응원과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예. 우리 3459번으로 길었던 열흘간의 입원과 퇴원 후 주말 잘 쉬었고요. 오랜만에 출근합니다. 오늘 조이포유 채널에 큰 변화가 시작되는 날이군요. 출근 때는 자주 사연 못 보냈지만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조이포유 화이팅! 이라고 우리 또 변함없이 애정을 주시는 우리 애청자분 고맙습니다. 우리 조이포유 채널뿐만 아니라 뭐 음악 FM 또 표준 FM도 DJ가 이동하고 이런 또 변화들이 있어요. CBS 라디오 사랑하시는 분들 더 큰 응원과 애정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조이님, 그쵸. 우리는 연약하니. 하지만 주님은 늘 넘치게 일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보낼 수 있기를. 샬롬. 우리 은진님도 하셨고요. 강난초님, 5, 6월 감기가 와 겨울보다 독해. 독감은 아니라는데요. 주말 내내 기침하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에어컨 바람 많이 쐬서 그런가? 다들 감기 조심하세요 하셨는데요. 그죠? 예. 저희 집도 어제 비 오기 전에 너무 습해가지고 에어컨을 처음 켰어요. 저희 집은 어제. 근데 이제 에어컨 켜고 또 대중교통 이용하실 때 에어컨 또 세게 나오는 또 공간이 있잖아요. 냉방병.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프리지아님도 와주셨고 훈디 그동안 제가 이해를 잘 못했었다는 오후 6시는 제 방인가요? 맞습니다.

아침 7시, 아침 8시 샬롬 CCM의 생방, 오후는 재방 한시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2시간의 배경음악 함께하고요. 우리 샬씨 가족 보내주시는 사연들, 신청곡들 나눕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때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7997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은 무료입니다. 편한 방법으로 사는 얘기들. 오늘 월요일 어디에서 어떤 마음으로 열고 계시는지, 오늘의 여러 일정들, 또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 소소한 삶의 일상들, 사는 얘기 보내주시면 됩니다. 신청곡도 남겨주셔요. 소리에리 부르는 낮은 자의 하나님.

싱잉 앤츠 예수 내 인생의 횡재 들었고요. 앞서 크룩스 피처링 황성규 주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소리엘의 낮은 자의 하나님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주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이 곡은 우리 3459번님의 신청곡이었어요. 한미영님 좋은 아침 은혜로운 주일 잘 보내고 맞는 월요일 이번 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또 감사함으로 여기 활기 더해서 화이팅 네, 남기셨고요. 패스하자님은 샬롬 화창한 아침 좋네요. 낮엔 무더울 거라는데 그래도 지금을 즐겨요 남기셨습니다. 낮 기온이 서울도 뭐 32도까지 오른다고 하는데 이제 여름이에요. 초여름입니다. 그 뉴스 보니까 막 태풍도 이제 막 올라오고 있고 또 장마전선의 영향도 이제 조만간 받을 테고 여름이 맞습니다. 너무 너무 매콤하게 너무 힘겹게 올여름 덥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또 온열질환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도 많고 하니까. 닉네임 바다님 아 조이포유도 개편이 약간 있군요. 훈디 그 자리 그대로 있어줘서 고맙네. 예, 하트 오늘도 2시간 함께해요 남기셨고 고맙습니다. 허유미님은 주말 주일 잘 쉬셨나요? 출근 전에 빨래 널고 바쁜 시간이지만 찰시 들으며 잠깐의 여유를 갖습니다. 유미님 잘 오셨습니다. 문평화님은 나이가 드니까 어떤 변화 뭐 이런 게 싫어지는 1인입니다. 익숙한 훈디가 있어서 안정감이 느껴지는 오늘 고마워요 라고 남기셨는데 아, 저도 약간 제 성향이 제 기질이 익숙한 걸 좋아하는 변화를 약간 두려워하는 게 저도 있거든요. 그냥 편한 게 익숙한 게 좋고 아. 근데 하나님이 이런 나를 또 뭐 인정해 주실 때도 많지만 정말 어떤 변화가 필요하실 때는 이게 환경을 흔드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새로운 길로 인도하실 때가 또 있더라고요. 예. 아, 그 좋은 글귀 제가 제 카톡 프사에 저장해놓고 틈틈이 보는 글귀가 있는데 제목이 그분이 손수 짠 무늬라는 글귀입니다. 너의 계획을 뒤집고 너의 꿈을 깨뜨리고 너의 하루와 인생에 완전히 다른 전환을 가져다주는 뜻밖의 일을 받아들여라. 이는 우연이 아니다. 내 시절의 무늬를 하나님이 손수 짤 수 있도록 그분께 놓아드려라. 돔 헬더 카마라라는 사람이 남긴 글인데 아 굉장히 글이 저에게 힘이 되어줬어요. 순간순간 내 시절의 무늬를 하나님이 손수 짤 수 있도록 그분께 놓아드려라. 너무 내 힘으로 어떻게 그냥 버티고 아등바등 하려고 하지 말고 그분께 내 삶을 맡겨라. 그분이 손수 내 삶을 이렇게 뜨개질 하실 수 있도록 그분께 놓아드려라. 아, 그럼 멋진 무늬가 또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 선화공주님께서도 와주셨고 예, 오늘부터는 출근길과 퇴근길이 만나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한시적으로 예. 반갑습니다. 축복과 은혜의 나날들님께서 앞으로도 쭉 CBS 고정입니다. 출근 버스 안에서 보내요. 아침에 일어나서 수산나 이 회장님이 많이 수척해졌다고 삼계탕 사 먹어 라며 제 계좌 입금을 해주신 거 있죠. 저 지난주에 좀 힘들었거든요. 은혜 아니면 들려주셔요 라고 남기셨는데 아이고 쓰러지실 정도면은 탈진? 몸살? 잘 쉬고 잠도 좀 푹 주무시고 그리고 예 삼계탕 사 먹으라고 주셨으니까 이걸로 꼭 진짜 보양식 드세요. 예, 신청하신 곡 김대환의 은혜 아니면

데일리 브레드 은혜비 보컬 이대헌이었고요. 어노인팅 강물 같은 주의 은혜 그리고 김대환의 은혜 아니면 이 곡은 우리 축복과 은혜의 나날들님의 신청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세 곡 만났고요. 1512번으로 어허 훈디 재방하니까 본방 안 들어도 되겠네. 크크크 언제까지 재방하나요? 라고 남기셨는데 아니 진짜 에. 기리지는 마시고요. 아침에 생방송으로 만나니까 예, 또 좀 생동감 있게 본방 사수 해주셔야죠. 예. 제 방이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전 한시적이라고 들었습니다. 예. 기도해 주세요. 예. 우리 닉네임 행복한 엄마님 오랜만에 왔어요. 아이가 2주 정도 입퇴원을 반복하며 잠을 못 자고 있어서 친정엄마가 출동. 아이 엄마로만 살다가 엄마 딸로 지내보니 와 너무 행복한 거 있죠. 손주 과일 주시면서 제 입에도 딸 입에도 넣어주시고 유유 엄마를 집으로 보내드리기가 너무나 싫은 아침입니다 라고 남기셨습니다. 아 정말 뭐 세상 든든한 내 편 아군 그죠 구원투수 우리 엄마 아 어리광도 부릴 수 있고 이렇게 아무한테도 하지 못한 그 속깊은 얘기도

꺼낼 수 있고. 아, 엄마 찬스를 계속 쓸 수는 없죠. 아, 어머님도 이제 엄마도 이제 살아야 되니까. 예. 하지만 있는 시간 동안 서로에게 아, 정말 소중한 예, 그런 또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닉네임 미리암님께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기온이 많이 올라서 더운 날씨가 계속된다는데요. 지금 군대에 있는 우리 집 1호 눈만 빼고 완전 무장하고 GOP 순찰한다고 해요. 지치지 말고 힘내길 우리 국군 장병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아, 그치. 군대에 있으면 에. 그치. 요즘 많이 뭐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장비들도 의복들도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겨울에는 뭐 더 춥고 여름엔 더 뭐 덥고 예. 그래도 다 그 혹서기 매뉴얼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아, 날이 너무 더우면 뭐 어떻게 한다 이런 또 군대 내에 어떤 지침들이 있습니다.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 국군 장병들 화이팅. 닉네임 달콤한 하루님께서 기프티드에 나는 아버지를 닮았네 청하셔서 요곡 함께 듣죠.

시와 그림의 아버지의 응원가 들었고요. 위러브 아버지를 닮아있네. 기프티드의 나는 아버지를 닮았네. 우리 달콤한 하루님의 신청곡까지 세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고요. 자, 벌써 1부 마지막 곡 트루 워시퍼스 12의 선하신 목자 이 곡 듣고 2부에서 뵙죠.

0: 샤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4: 살아가면서 절대 내놓지 못하겠다며 움켜쥐고 있는 것은 없을까? 절대 용서할 수 없다며 미워하는 사람은 없을까? 절대 질 수 없다며 질투하고 경쟁하는 대상은 없을까? 한여름밤에 꾸는 짧은 꿈일지도 모르는 삶. 미워하기에는 너무 짧다. 욕심만 채우며 질투하고 경쟁만 하며 살기에는 삶이 너무 짧다. 송정림의 명작에게 길을 묻다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5: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0: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나에게 주어진 새 하루, 오늘은 또 어떤 새 일을 행하실까요? 기대와 소망을 담아 그분께 고백합니다. 같이 기도하실래요?

모든 것이 넘치시는 하나님, 오늘도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어제까지의 나의 모든 결핍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이 모든 것을 채우소서. 하나님은 풍요로우신데 불완전한 이 땅으로 인해 마치 하나님이 불완전하신 것처럼 오해하지 말게 하소서. 인간의 악함과 불공평함으로 인해 하나님이 악하고 불공평하다 여기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천국에 가는 날이 모든 불의함에서 해방될 것을 믿습니다. 그때까지 오늘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 더 온전해지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하루를 보내게 하소서.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 앞에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민정 목사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출근길 365 중에서 오늘의 기도문 읽어드렸고요. 이 시간은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이번엔 나의 기도 제목 또 고백도 그분께 올려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실래요?

박수영, 한웅재, 주님의 나라에서 들었고요. 앞서 2부를 여는 코너 같이 기도하실래요? 함께했습니다. 월요일에 생방송으로 함께하는 샬롬 CCM 이제 2부가 시작이 됐고요. 한 시간 더 배경음악 되드립니다. 정정희님은 가족들 출근시키고 시원한 아 한 잔 내려서 자리에 앉아 편안히 듣습니다. 저는 쭉 본방 사수할게요. 여전히 일상에 함께해 주니 고맙네요 라고 남기셨고요. 고맙습니다. 덕분에 저도 더 힘을 좀 내보겠습니다. 까부리썬님께서 20년 넘게 해오던 일을 갑작스럽게 내려놓게 됐고 제 의지와 상관없이 새로운 삶에 놓이게 됐습니다. 처음엔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은 조금씩 받아들이는 중입니다. 첼시 함께하면서 그분의 뜻을 구해보아요 라고 남기셨는데 아까 1부에 제가 소개한 어떤 그 글귀처럼 내 삶을 그분께 내어드리면 그분이 손수 짜실 수 있도록 예. 그래서 어떤 매듭이 어떤 문양이 만들어질지 또 기대하는 그런 또 시간으로 보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하나님의 또 계획대로 어떤 일이 일어나도 너무 놀라진 마시고 예.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어드리면 좋겠습니다. 쿠쿠크림님, 훈디 저 고백할게요. 오늘 윤주님 첫 방송 너무 궁금해서 갔다가 이제 다시 왔어요. 이제 파악 완료했으니 다시 샬씨랑 함께하겠습니다. 샬씨 화이팅이라고. 아, 굳이 또 그냥 말씀 안 해주셔도 되는데 이렇게 그냥 혼자 찔리셔가지고 양심 고백. 괜찮아요. 예, 오늘 김윤주 DJ 아침부터 약간 얼마나 또 긴장이 되겠어요. 이게 장수 프로그램 DJ 그 다음에 가는 건 아, 너무나 어떤 그 좀 마음에 걸림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기존에 듣고 계시던 분들이 또 쉽사리 마음의 문을 안 열 수 있으니까 아마 윤주 DJ도 약간 좀 여린 성격이기도 하고 예, 그래서 조금 걱정했을 텐데 뭐 잘 맞이해 주셨으리라. 또 샬씨 가족분도 이렇게 갔다 오셨으니까 예, 쿠쿠크림님도 응원해주고 오셨죠? 그럼 됐어. 그럼 됐어. 이제 예. 그럼 다시 이제 여기서 같이 또 소소한 일상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 까부리 선님께 이 곡 전하고 싶어요. 프롬갓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성정리의 온 천하 만물 우러러 참 아름다워라 들었고요. 앞서 좋은 씨앗의 내가 산을 향하여 프롬갓 공중 나는 새를 보라까지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닉네임 아래님 7살 아들 오늘 유치원에서 유초 이음 교육으로 형님들이랑 쓰레기 줍기 활동 플로깅 한다고 일찍 등원했어요. 어머나 유치원생인데 조깅도 하면서 쓰레기도 주워. 야, 플로깅을 한다고요? 걷겠지 뭐 아이들은 그냥. 그래도 와 너무 취지가 좋다. 5살 동생도 덕분에 일찍 가고 저도 한 15분 일찍 조깅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개편 후에도 샬씨와 함께라 좋아요. 승정님도 와주셨고 우리 수현님은 지난주에 못 만난 친구 만나러 양평으로 갑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라서 약간 기대도 되는데 기대 반 어색 반. 예, 또 만남은 괜찮아져요 또. 예. 오늘 남편과 아이들 저녁은 미역국입니다. 한 솥 가득 끓이고 있네요. 맛있어져라. 예, 주문 외우면서 다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남기셨고 닉네임 자마님은 일본에서 듣고 계십니다. 지금 나고야는 흐리고 좀 쌀쌀해요 남기셨고 로로님 방송 끝나면 윤디랑 아점 드세요. 동기사랑이 최고잖아요. 남기셨고 선한바람님 크크크 저도 그 여와 잠깐 다녀 잠깐 다녀왔어요 라고 아 이실직고를 또 이렇게 해주셨고 제비꽃님 저도요 저도 그랬답니다. 예, 잘하셨어요. 갔다 오셨잖아요. 오시면 됩니다. 다녀오시면 되는 거예요. 가서 이제 안 오시면 조금 저는 쓸쓸하죠. 이쁜 여우님께서 CBS 개편으로 마음 둘 채널 찾다가 훈디 찾아왔습니다. 10년 전에 훈디가 신입 아나운서 시절이었던가요? 그때의 패기, 열정, 파워풀 보이스까지 여전하네. 아, 10년 전에도 저는

막내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제 19년 차, 20년 차 향해 가니까. 예. 그땐 저녁 시간대 방송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싱가포르 여행 중 해질녘 노을 보며 방송을 들었는데 처음으로 로그인해서 사연까지 남겼었어요. 정겹게 읽어주셨던 기억남이. 아, 그때가 아마 그러면은 샬롬 시즌, 아니. 그, 뭐야. 로뎀나무 아래서, 저녁 6시에 로뎀나무 아래서 할 때 들으셨나 보다. 8시부터는 이 방송 이제 찾아 들으려고 자동 알람도 설정했, 아, 고맙습니다. 아침마다 힘 넣어주는 모든 DJ들 고마워요. 라고, 고맙습니다. 그, 진짜. 10년 전에 그 인연, 아, 잊지 않고 또 찾아와 주셨네요. 예. 아침에 잘 미식었습니다. 좋은 CCM으로. 3959번님도 최전방 우리 GOP 군인들을 위해서 식사 준비하는 취사병인 아들. 너무 힘들대요. 덥대요. 주님의 바람이 휙휙 부는 시원한 바람이 흘러가길이라고 또 남기셨는데, 아, 취사병들 진짜 고생 많죠. 매일 삼시세끼를 준비해야 되는 거잖아요. 와, 진짜 생각하니까 진짜 고생 많다. 예. 쉬는 날이 없어요. 진짜 쉬는 날 없고, 그러니까 어떤 부대 내 어떤 뭐 유격 훈련이랄지 혹한기 훈련 이런 큰 훈련이 있을 때도 취사병들은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이거를 또 책임져야 하니까. 화이팅입니다. 장하니 주님만 내 마음을 아시네 준비했고요. 옹기장이 기도의 힘까지 두 곡 듣고 묵상하는 시간 이어드립니다.

초등학생이었을 때 새 옷을 사면 바로 입지 않았다. 교회에 새 옷을 입고 가기 위해서였다. 지금처럼 물자가 흔하지 않았고 새 것이 귀했던 시절이었다. 예수님께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자는 선한 의도에서 나온 행동이었을 것이다. 세상이 바뀌었다. 패스트 패션 여파로 옷값이 싸졌다. 기분 전환으로 영화 한 편 볼 수도 있지만 같은 돈으로 새 티셔츠를 살 수도 있다. 이제 나는 어린아이가 아니므로 예수님은 내가 어떤 모습을 하든 개의치 않으실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하지만 교회에 갈 때 옷차림에 신경을 쓴다. 상당히 그렇다. 옷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옷에 별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다. 나는 전자에 속한다. 패션은 자기 표현의 수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비싸고 좋은 옷을 걸치면 돈이 많다는 사실을 나타내겠지. 그런 사실은 나와 거리가 멀다. 그러면 뭘 표현하려는 걸까? 옷을 만드는 과정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환경 파괴가 일어나므로 현재로서는 최대한 옷을 안 사 입는 게 창조주의 뜻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다. 새 옷이 선사하는 신선하고 상쾌한 기분 대신에 오래오래 입은 옷, 물려 입은 옷, 바꿔 입은 옷으로 지구를 지킨다는 뿌듯함을 표현하고 싶다.

김형미 나의 마음 받으소서였습니다. 닉네임 최여사님,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새 옷, 또 새 신발, 새 가방 사면 꼭 주일에 먼저 챙겨서 입고 가서 예수님께 보여드렸던 시절. 그쵸. 딸기 바구니 님도, 저희 엄마도 그러셨어요. 새 옷, 새 신발은 꼭 토요일 오후에 사주시고 교회 갈 때 입고 가라 하셨다는. 그런 거죠. 뭐, 이게 옷으로나마 어떤 준비된, 구별된 마음을 드리고 싶었던, 순수한 소중한 마음이었던 거죠. 자, 오늘 샬롬 생각은 정혜덕 작가의 컬럼, 새 옷 대신에 라는 글이었습니다. 지금 뭐, 환경 문제, 지구 온난화 계속되고 있죠. 이게 좀 심각한데, 옷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 곳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뭐 자원 재활용이랄지 뭐 아나바다랄지 이런 걸 좀 나누는 모습을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샬롬 생각 전해드렸고요. 생방송으로 함께하는 샬롬 CCM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짱가님, 사실 저도 잠깐 갔다 왔어요. 그대와 왜 오늘 다 양심 고백하시지 오늘? 윤주 씨 팬이 걸랑요 제가 열만 때부터. 하지만 지금은 여기 있다는 거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린 깐부니까 크크크 하시면서 그런 거죠? 우린 깐부니까 어떤 연결고리가 확실히 있으니까 끊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잠깐 뭐 격려하러 응원 차원에서 다녀오시는 것 정도 이거 뭐 인정하죠. 이거는 이해하고 청취율 조사 기간 때는 또 그대와 연애는 아침 김윤주입니다로 이렇게 탁 해주시면 되고요. 예. 접속은 샬롬 CCM으로다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샬롬 CCM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모든 예배에 활용할 수 있는 만능 멀티 반주기 셀라민 찬양 반주기, 복음을 읽는 새로운 습관 크리스천 콘텐츠 플랫폼 2플러스를 무제한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프리미엄 플랜 1년 이용권을,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을, 그리고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3월 10일 오늘도 내일도 함께 들었습니다. 방글이님 양심 고백 저도 해요. 전 쭉 첼시에 있었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오늘 2시간 끝까지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께 압도적 감사를 올려드리면서 오늘 끝곡은 오버플로우의 찬송가 메들리입니다. 지금까지 문혜영 작가 함께했고요. 저는 송정훈이었습니다. 오늘도 다들 샬롬 하셔요. 안녕.

0: 샤프 에드워드의 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리 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5: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0: 멀리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함께 사는 이의 외로움과 고통을 덜어주는 것보다 기아로부터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한 움큼의 쌀을 주는 것이 더 쉽지요. 당신의 집에 사랑을 가져가세요. 가정이야말로 우리의 사랑이 시작되는 곳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테레사 수녀의 말이었습니다.
1: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환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도를 위하여 밤낮으로 기도했던 바울처럼 우리도 형제와 자매를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 한 줄에 다 담지 못한 그늘까지도 주님 손으로 품어주소서. 주의 크신 계획 안에서 용기 내어 걸어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할 첫 찬양, 주 믿는 형제들. 221장 찬송입니다. 오라토리오 합창단의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괴로움과 고통을 유창원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데살로니가 전서 3장 2절 하반절, 3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형제 디모데를 보내는 바울 사도의 마음을 기억합니다. 힘들 때 위로하며 굳건하게 서기를 바라는 마음.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닐까요?

같이 되기를. 안양시립합창단의 찬양 함께 합니다. 이어서 권성순의 음성으로 나의 반석 나의 방패, 명지홀리보이스의 찬양 믿음으로 가리라 보내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기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0: 넓은 품에 이오한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박운성님께서 청해 주셨던 찬양이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이 세상은 요란하나 박영수의 찬양으로, 그리고 예수 나를 위하여 글리 클럽 피메일 트리오의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0: 두 곡의 찬양 함께합니다. 먼저 들으실 곡은 연평한 조찬미의 내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강찬의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0: 나 어느 곳에 있든지 황병덕의 찬양으로 함께 했습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경리.

0: 저축은행.
1: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2: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3: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의 끝곡은 동신교회 동신코럴의 찬양 감사해 주님께 보내드립니다.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에 뵙겠습니다.

0: 샤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입니다. 2부의 첫 곡으로 나는 갈 길 모르니 도노마리아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속죄하신 구세주를 사랑이야기의 찬양으로 듣습니다.

한국기독교 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6월 15일 월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말씀 창세기 1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창세기 16장 8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사래의 여종 하가라,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래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오늘은 자유인으로 사는 삶이란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며 너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느냐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은 우리의 존재와 목적, 정체성에 대한 심오한 질문입니다. 하나님께 이 질문을 받은 하갈은 이집트 출신으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종이었습니다. 스스로 원한 건 아니었지만 아브라함의 아이를 갖게 됐고 위기감을 느낀 주인 사라에 의해 학대를 받게 되고 결국 하갈은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나는 내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하갈은 도망치는 종이라는 자신의 처지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녀가 낳을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시며 하갈과 그의 자손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성을 부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의 고통을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명확한 관계성이 생기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하갈은 자기 자손을 통해 새로운 민족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비전을 봅니다. 이제 그녀의 정체성은 학대를 피해 도망치는 종이 아니라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비전을 공유하는 주체적인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명에 따라 사라에게로 돌아가 종으로서 다시 복종하며 살게 되겠지만 그녀는 이제 들으시는 하나님과 함께 비전을 품고 당당히 자유인으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환경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규정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통에 매이지 않고 고통 너머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고통에 멍에 벗으려고 김정승의 찬양으로 함께 했습니다. 이번에는 211장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김혜선의 찬양이고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안산시립합창단의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0: 9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두 곡의 찬양 함께합니다. 먼저 샬롬 규님께서 정하신 말씀 앞에서 위드갓의 찬양으로 듣고요. 제이어스의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함께합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지금 이 세대가 자신들의 믿음을 해체하는 이유는 그 믿음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다. 다만 헌신과 희생이 깃든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그 믿음이 실제로 구현되는 모습을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EJ 수어보다의 의심 후회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랑이 무엇인지 손과 발로 당신의 몸으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나성서울 코럴이었고요. 먼저 보내드린 곡은 주 예수 대문 밖에 글로리 남성 사중창의 찬양이었습니다.

0: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하우징.
6: 경동하우징 42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7: 빌딩앤 리치.
6: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7: 빌딩앤리치.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하우징.
8: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9: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8: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10: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관.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 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싱크볼 교체는
1: 아티잔.
0: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2: 오늘도 소화 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3: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4: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5: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 경제신문 주관.
6: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 제품을 한 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 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 박람회.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끝곡은 제니 천사님께서 신청하신 나의 하나님 예라 모십의 찬양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음악은 오늘의 것, 메시지는 영원한 것. 안녕하세요. CCM 캠프 김은영입니다. 수영을 처음 배울 때 가장 먼저 배우는 게 뭘까요? 팔을 젓는 법, 발차기 하는 법? 아닙니다. 바로 숨 쉬는 법입니다. 노래도 그렇죠. 좋은 소리를 내려면 먼저 호흡부터 배웁니다. 달리기도, 요가도, 운동도 결국 기본은 숨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습니다. 바쁘다고 너무 가쁘게 숨쉬고 급하다고 너무 허둥지둥 달리다 보면 어느새 마음까지 숨이 차오를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땐 말이죠. 내가 지금 잘 숨쉬고 있는지 내 마음이 너무 헐떡이고 있지는 않은지 잠깐 멈춰 돌아보는 시간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은영의 CCM 캠프 오늘 새롭게 첫 인사 드리는 날 주님 안에서 편안한 숨으로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3, 4.

첫 곡으로 타이니 에코 주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조금 CCN 캠프 오랜만에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앞에 서는 저의 마음이 두근두근 콩닥콩닥 그래서인지 첫 인사를 건네는 저의 목소리가 약간 아나운서 뉴스 하세요? 라고 쓰신 분이 계셨습니다. 자, 오늘 CCN 캠프 오랜만에 저는 이 자리에 다시 돌아오지만 또 한편으로 쭉 들으시던 친근한 목소리 또 오늘부터 누가 다시 진행을 하시나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저는 그동안 축복송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만났던 김은영 아나운서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새롭게 CCNP

캠프 지기가 되어서 여러분과 함께 매일 밤 10시에 은혜로운 찬양으로 하루의 가장 좋은 크리스찬의 습관 마무리를 말씀과 찬양 또 묵상 함께 나누시면서 이런 좋은 습관으로 오늘 시신캠프 또 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새로운 코너들도 또 즐겁게 들으실 수 있는 여러 참여 코너들도 마련하고 있으니까요. 응원해 주시고 오늘도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걷는 메시지가 아무래도 숨에 관련된 이야기다 보니까 마음이 살짝 벅차올라서 두근두근 이 떨림이 저의 숨에도 그대로 묻어있는 것 같아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 매일 숨 가쁘게 살지 말고 주님이 주신 호흡을 감사로 들이마시고 걱정은 조용히 내쉬고 적당한 박자로 살기를 바랍니다. 자, 김은영의 시신캠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0: 요즘 유산균?
1: 마이크로 간유산균
0: 세종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CCM 캠프를 듣고 계십니다. CCM 캠프는 역대 수많은 DJ와 함께한 전통의 찬양 프로그램으로 매일 밤 10시 CBS 표준 FM 라디오와 인터넷 CBS 레인보우로 동시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의 메시지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노래에 담는 CCM 최신곡과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국내외 찬양들을 골고루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 신청곡은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CBS 레인보우 앱과 CBS 만나잇 게시판으로 오시면 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특급 호텔들이 선택한 윈세프에서 세턴 에어 헤어드라이기,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과 로션,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 흑더덕 진액, 마실수록 깔끔하고 가볍게 주식회사 부성의 제로 곰취 미세차,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릉 6종 마늘빵, 본고장 특별 양념 소스의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박수진의 숨, 쉼, 쉬는 숨, 쉬는 쉼. 제목이 좀 어렵죠? 발음하기도 쉽지 않네요. 그리고 박요한의 오늘이 선물입니다. 앞서 전해드렸어요. 밤 시간대에 오랜만에 마이크 앞에 서니까 두근두근 떨리는 마음도 있지만 또 저의 목소리가 여러분들께 어떻게 가 닿을지 궁금하기도 하고 12시간이라는 시차를 지나오고 오전 10시 때 생방송으로 찾아뵙다가 밤 10시에 조이 포 유 바깥 스튜디오 깜깜하게 지금 잘 안 보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저희 바로 앞이 SBS 방송국이 있잖아요. 그 앞에 조형물이라든지 흔들리는 나무라든지 잘 보이는데 지금은 안 보여요. 네. 좀 불빛만 살짝, 네. 그런 분위기가 조금 더 지나야 익숙해질 것도 같습니다. 0491님께서 밤 시간대로 오셔서 오늘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퇴근하고 들으니 좋긴 해요. 하셨습니다. 이경은 님도 시신캠프 은디님 첫 방송 반갑습니다. 추억님은 그 와중에 김은영 삼행시도 써주셨어요. 김은영님 밤에 듣는 목소리 새롭고 신기해요. 은혜로운 목소리로 위로와 힘을 전해주심에 감사하며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방송 되시길 축복하며 응원합니다 하셨어요. 8183님도 돌고 돌아 오늘 또 이렇게 많은 분들 만나 뵙네요. 이

들은 지 수십 년이어서 많은 분들을 배웠는데 또 다시 만나서 반가워요. 결국엔 주님이셨네도 신청해 봅니다 하셨는데 제가 그 프로그램 안내에도 살짝 멘트를 준비하긴 했지만 가장 오랜 CBS의 정통 제 입으로 이런 말씀드리기가 정통 네. CCM 프로그램이기도 하고 또 우리 나라에 CCM이라는 이 단어를 널리 알리게 된 그런 프로그램이 바로 CCM 캠프입니다. 그래서 최초 초대 DJ가 하덕규 목사님이신데요. 당시에 목사님께서 정말 CCM이라는 단어, 영어 단어를 참 많이 방송으로 말씀하시며 해석을 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CCM 캠프를 들으며 자랐었고 지금은 무려 제가 세 번째 이 자리에 앉게 되는 거더라고요. 밤 12시 CCM 캠프를 진행을 했다가 또 녹음 방송으로 만나 뵙게 된 CCM 캠프가 2016년도, 17년도 이렇게 됐는데 다시금 이 자리에 돌아왔습니다. 밤 10시 생방송으로 인사드리게 됐어요. 오늘 또 일찌감치 수프로님 따라와 주셨어요. 방송 인트로가 흐르는 그 순간 그래 이 맛이야 할 것 같아요. 낯설지 않은 목소리를 캠프에서 다시 들을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라고 하시며 Open the eyes of my heart를 써주셨는데 해외 CCM, 국내 CCM 찬송가 저희 폭넓게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보내주세요. 오늘은 Philips Craig and Dean의 Open the eyes of my heart, 내 마음의 문을 여소서 그리고 Every move I make 준비하고 있는데요. 내 모든 삶의 행동 주안에로 잘 알려진 찬양이죠. Out of Eden의 찬양 전해드리고 오늘은 월요일이어서 조금 힘차게 신나게 새롭게 뭔가 좀 여러분들께 다가갈 수 있고 여러분들이 참여를 많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을까 싶어서 깜짝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두 곡 해외 CCM 들은 후에 조금 전에 제가 CCM 캠프 초대 진행자도 말씀을 드렸고 저도 세 번째 다시 돌아온 이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퀴즈 준비하고 있거든요. 어떤 퀴즈가 나갈까요? 궁금하시죠? 그리고 퀴즈 참여 레인보우로 또 문자로 여러 번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오늘 퀴즈 코너 이름도 정했어요. 저희 선물 중에 빵이 많잖아요. 커피빵, 마늘빵, 빵빵 퀴즈로 오늘 선물 빵빵 드리는 월요일 첫 코너로 빵빵 퀴즈 잠시 뒤에 만나뵐게요.

CCN 캠프 월요일에 마련하는 빵빵 퀴즈. 자, 오늘 첫 순서고요. 귀 쫑긋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퀴즈 나갑니다. 레인보우로 정답 주시거나 샵 1212 하나둘 하나둘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세 분 추첨해서 강릉 초당 커피빵, 강릉 육족 마늘빵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CCN 캠프는 1995년부터 2026년 오늘까지 CBS 라디오와 조이포유를 통해 찬양 프로그램이지만 종교를 뛰어넘는 다양한 청취층을 갖고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그렇다면 CCN 캠프는 1995년 초대 DJ 하덕규 씨 이후 그동안 총 몇 명의 DJ가 진행을 했을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5명, 2번 10명, 3번 15명, 4번 20명. 30년이 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동안 몇몇 DJ가 CCN 캠프 여러분과 함께하는 캠프지기로 역할을 하셨을까요? 중복되는 경우는 한 사람으로 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세 번째 진행이지만 김은영 한 사람으로 쳐주시면 됩니다. 초대 DJ 하덕규 씨의 자유를 5분 정도 되는 찬양입니다. 이 곡 들으시면서 얼른 보내주세요.

CCN 캠프 초대 DJ 하덕규 목사님께서 부르신 자유 5분 정도의 짧은 시간이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빨리 검색을 하셔서 DJ가 몇 명이지? 나는 누구누구누구 들었는데 생각보다

오답자가 많으셨어요. 빵빵 퀴즈 오늘 처음으로 진행을 해봤는데 재밌네요. 저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어려웠어요. 맞아요. 어려울 수 있죠. 그러게요. DJ를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렇지만 또 그 와중에 열심히 빨리 검색하셔서 정답을 맞추신 분들 꽤 많이 계시고요. 그중에 손빠르게 정답을 보내주신 세 분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분들은 아주 뭔가 그 오늘은 복이 많은 날이라고 생각하시고요. 많은 정답자를 제치고 세 명의 빵순이 빵돌이로 당첨이 되신 거니까요.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자, 세 분 두구두구두구두구 먼저 비공개로 주셨는데 계속해서 올려주셨죠. 보통날님 10명 맞추셨어요. 그리고 3014님도 10명 정말 대단한 프로그램입니다. 6731님 10명일 것 같습니다. CCM 모르고 살아온 것 같습니다. 찍었는데 오늘 정답자로 선정이 되셨고요. 보통날님 3014님 6731님 축하드리고요. 이 세 분께는 저희가 준비한 빵 선물 보내드릴 테니까요. 받으실 수 있는 주소 이름까지 꼭 같이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한 주소는 비공개로 남겨주셔야 됩니다. 개인정보니까요. 신상정보 게시판에는 공개로 남기시면 안 됩니다. 비공개로 남겨주시고요. 아, 그럼 정답 5명 아니었나요? 15명이요. 하신 분들 많이 계셨는데 하덕규 씨가 1995년부터 2003년 장기호 씨가 진행을 하셨어요. 그리고 찬양사역자 조수아 씨가 2006년, 2007년 그리고 최정원 아나운서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기식 아나운서가 두 번 진행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세 번째 CCM 캠프지기로 여러분들 오늘 또 다시 만나게 됐고요. 송정원 아나운서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꽤 오래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성재 씨가 영화배우? 맞습니다. 영화배우 이성재 씨가 CCM 음원도 발표하셨을 뿐 아니라 CCM 프로그램을, 찬양 프로그램을 간절히 진행하고 싶다고 또 본인이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바쁜 와중에도 CCM 캠프를 진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웅재 목사님께서 역시 진행을 하셨고 직전에 박성욱 DJ, PDJ가 또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총 인원수로 하면은 10명을 오늘 맞춰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세 분 선물 발송해드립니다. 보내주세요. 그리고 2부에서는 또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께 모바일 쿠폰도 준비할게요. 4137님 퀴즈 어려워요 하셨는데 4137님께는 제가 2부에서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게요. 손영진 사모님 곡도 신청곡 남겨볼게요 하셨고 1503 초등학교 6학년인데 세상에 문자 보내주셨는데 우리 1503 초등학교 6학년 우리 예쁜 발레리나에게도 모바일 쿠폰 2부에서 보내드릴게요. 저는 발레를 전공하고 있는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거의 매일 10시 넘어서 집에 도착하는데 지금도 발레 끝나고 차에서 듣고 있어요. 이모 목소리 너무 힐링되는 것 같아요. 악뮤 소문의 낙원 틀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 가요로도 잘 알려진 곡들이 CCM으로도 사랑받고 있습니다. 악뮤 소문의 낙원, 유리상자 웃어요 전해드렸고요. 자, 1부 끝곡으로는 잔치공동체 우리에겐 복이 있다. 저 2부에서 뵐게요.

0: TBS
1: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0: 사람을 생긴 그대로 사랑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평화는 상대방이 내 뜻대로 되어지길 바라는 마음을 그만둘 때이며, 행복은 그러한 마음이 위로받을 때이며, 기쁨은 평화와 행복으로 비워진 두 마음이 함께 할 때입니다. 황대권의 야생초 편지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3: 5분 메시지. 오늘 말씀의 칼빈대학교 황건영 총장입니다.
4: 경험이 학습되는 대학, 글로벌 인재 양성의 요람, 칼빈대학교 황건영 총장입니다. 얼마 전 우리는 지방선거를 치렀습니다. 전국에서 시장과 군수, 도지사를 선택하는 날, 유권자들은 각자의 생각을 한 표에 담아 투표함에 넣었습니다. 당선과 낙선의 결과가 나오고 이튿날 언론사들은 같은 결과임에도 각기 저마다 다른 제목을 달았습니다. 이렇듯 선거가 끝나면 우리 사회는 늘 두 편으로 나뉩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이 같은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공동체라는 말이 요즘처럼 자주 쓰이면서도 공허하게 들릴 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같은 지역에 살고 같은 공간에서 장을 보고 같은 길을 걷지만 서로를 알지 못합니다. 같은 아파트 라인에서도 이웃집에 누가 사는지, 위층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잘 모르는 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선거철만 되면 우리 편과 저들을 또렷하게 구분합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평소에는 타인으로 지내다가 이견이 드러나는 순간에는 적이 됩니다. 서로를 알지도 못하면서 이념의 색깔로는 분명히 구분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 공동체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교육 현장에 있으면서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공동체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같은 공간에 있다고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걸어가고 서로의 짐을 조금씩 나누어질 때 비로소 공동체가 됩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는 갈등이 없는 곳이 아닙니다.

0: 입니다.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함께 살아가기로 선택한 곳입니다. 지방선거는 끝났지만 그 선거 결과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어떤 사람이 시장이 되고 지방기초단체의 의원이 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지역에서 어떤 이웃이 되느냐입니다. 선출된 사람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서로 등지고 살아간다면 좋은 마을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거꾸로 선거 결과가 내 뜻과 달랐다 해도 이웃과 손을 잡고 살아가기로 결심한다면 우리 마을은 반드시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공동체는 완전한 합의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깊은 존중 위에 세워집니다.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이 내 이웃이라는 사실, 그것이 민주주의의 불편함이자 동시에 아름다움입니다. 그 불편함을 견디는 것, 다르더라도 함께 살아가기로 선택하는 것, 그것이 성숙한 공동체를 만드는 진짜 힘입니다.
1: 5분 메시지. 지금까지 말씀해 칼빈대학교 황건영 총장이었습니다.

TBS 20살의 얼굴은 자연의 선물이고 50살의 얼굴은 당신의 공적이다. 패션 디자이너 코코 샤넬의 말입니다. 11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손영진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예람 워십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1부에 도착했었던 신청곡들로 2부를 시작해봤습니다. 평안을 님께서 오 축복송 진행하셨군요. 낯설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하트도 콕콕 박아주셔서 고맙습니다. 환영해 주셔서 편안하게 이 시간 찬양에 귀를 기울이시며 하루의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8878님께서는 김은영님 진행하셨던 세 번 다 저 늘 이 자리에 있었어요. 늘 떠나실 때마다 아쉬웠었는데 평안한 목소리 그리웠어요. 이번에 또 오래오래 함께해요 하시며 신청곡 기대에 써주셨고요. 헤세드님께서 오늘 캠프 가족 여러분 모두 여호와의 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장기영님도 김은영 DJ 제자리로 돌아 오신 것 다시 목소리 들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30년 지기 친구로 다가오신 은영님이라고 표현해 주셨어요. 멋진데요. 고맙습니다. 0491님께서는 아버지의 응원과 또 이제 역전되리라 써주셨고 8183님 결국엔 주님이셨네 신청곡 5137님 격하게 은영님 환영합니다. 매일 들을게요. 나이스 가이 님께서는 감미로운 진행 너무 좋습니다.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감미로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13 님께서는 창문에 이렇게 좋은 날 첫 만남이 너무나 반갑습니다. 언제나 위해서 기도할게요. 오기 님께서는 여기는 광주 이 시간에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군요. 일하면서 듣고 있는데 반가운 목소리라고 하셨습니다. 자, 찬양 쭉 이어서 전해드릴게요. 2부에서는 신청곡으로 쭉 이어서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게 진행하도록 할게요. 강중현, 결국엔 주님이셨네. 창문 이렇게 좋은 날. 트루바, 하나님의 은혜, 또 워킹의 기대 이어갑니다.

워킹의 기대는 항상 맨 끝까지 다 들려드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이 정말 그 약간 그 등줄기가 서늘하게 쫘르르 하는 그런 감동이 또 있지요. 같이 따라 부르게 되고 내가 이만큼 올라갈 수 있나 올릴 수 있나 노력해보게 되는 참 멋진 찬양이에요. 워킹 기대. 또 앞서 트루바 하나님의 은혜도 전해드렸고요. 창문에 이렇게 좋은 날 강중현의 음성으로 결국엔 주님이셨네 전해드렸습니다. 0691님 스르르 자다 깨다 하면서 무언가 떠오르는 추억을 떠올려보며 유난히 더 익숙한 목소리와 찬양들에 감사드립니다. 8249님께서 호산나 기도밖에 엘샤다이 터치 웨이메이커 수아가 신청곡으로 써주셨어요. 자, 이 중에서 호산나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아이들 목소리로 오늘 함께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키스프레이즈의 호세나 그리고 목마른 사슴은 셀러브레이션 싱어즈의 에스더 디어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경은 님께서 시신캠프 이렇게 환영해 주시고 게시판에 지금 20몇 건이 넘는 문자를 통해서 서로서로 인사 나눠주시면서 눈부신 활약을 하고 계셔서 이경은 님께 오늘 눈부신 활약상 선물 드리겠습니다. 레스케미 화장품 보내드릴게요. 받으실 수 있는 주소 아시죠? 비공개로 남겨주세요. 선물 더 예쁜 마음으로 와주십사 감사드리며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곡의 해외 CCM에 이어서 강상구 당신은 소중한 사람 준비하고 있어요. 똥찌엔님께서 이 시간에 세 번씩이나 DJ를 맡으시다니요. 딱 이 시간이 은영님 시간이 아닐까요? 하시며 은영님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하시며 신청해요 하셔서 찬양 준비했습니다. 함께해요.

강상구의 목소리로 전해드린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었고요. 에스더 디어 그리고 호세나 해외 CCM으로 두 곡도 함께 보셨어요. 오늘 사연이 많이 도착했는데 다 나누지 못한 사연들 제가 잘 모아서 주말 녹음 방송 진행할 때 이삭 줍기로 하는 거 변함없이 예전 축복송에서도 그렇게 진행을 했고 역시 주말에는 좀 쭉쭉 이어 듣는 그런 맛이 있으니까요. 오늘 내 사연이 소개가 되지 않았다 싶으시면 주말 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깜짝 방송 사연 채택되시고 또 그럴 때 선물도 저희 함께 준비할게요. 지금은 4913님 신청곡 준비했어요. 은영님 든든한 목소리로 새로운 밤의 은혜가 시작되는 느낌이에요. 사랑하는 딸, 아들과 함께 들으니 너무나 행복하네요 하셨습니다. 신청하신 곡은 마커스 워십의 그 사랑이에요.

민들레님께서 그 사랑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같이 엄지척 예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오늘 모든 곡이 다 좋아서 모두 다 좋아요 눌렀어요 하신 분도 계셨고 시기님께서는 은영님 시차 적응으로 며칠 힘드시겠지요. 귀가도 안전하게 하시라고 인사 나눠주셨습니다. 5805님 매일 10시에 찾아뵐게요. CCN 캠프 기억해 주세요. 앞으로도 매일 10시면 여러분과 함께 또 매일매일 함께 나누는 좋은 찬양으로 저도 하루의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크리스찬의 최고의 좋은 습관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끝곡으로 돈 토머스의 찬양 준비했는데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Battle Hymns of the Republic 준비했어요. 함께 나누면서 물러가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작가 김태은, 저는 김은영이었습니다.

CBS CBS 레이디스 싱어즈 합창단에서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레이디스 싱어즈는 CBS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 공연, 찬양 봉사를 하는 단체로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입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청과 문의는 02-2650-7931, 02-2650-7931로 전화주세요.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고산쪽 마을의 아침은 어머니가 피우는 불빛으로부터 시작한다. 불을 피워 물을 끓이고 밥을 짓기 시작하면 가족들이 깨어나 모여들어 온몸을 녹인다. 햇살이 길게 비추면 둥근 밥상에 둘러앉아 아침밥을 먹고 담소를 나눈 뒤 일터로 간다. 사랑은 자신을 불사르는 것.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빛이 있다. 순수한 헌신만큼 맑은 빛이 있다. 박노해 시인의 여행사진 에세이집 다른 길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방을 가리킬 때 동서남북으로 부릅니다. 동남쪽, 북서쪽, 팔방이라는 단어로도 쓰죠. 또 팔방의 사이를 가리킬 때는 시계에 적힌 숫자로 말하기도 합니다. 10시 방향, 12시 방향. 더 세밀하게는 360도 각도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여러분이 계신 곳 그 정확한 방향을 다 알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한 더 가까이 바르게 찾아가고 싶은 마음 오늘 더 간절합니다. 아, 거기 계셨네요. 서로 한 곳을 향하고 있으니 이렇게 서로 만날 수가 있었어요. 오늘도 이 노래가 당신을 향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CBS 프로그램 개편으로 이 시간에 만나게 됐고요. 이전에는 저녁 시간에 방송을 하다가 당신을 향한 노래라는 이름을 갖고 여러분을 만나게 된 네, 저는 아나운서 최정원입니다. 잊지 않고 와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지금 오신 분들 중에 익숙한 이름들이 있어서 또 반갑기도 하고 새로운 분들도 이 자리에서 만나게 될 텐데 환영하고 함께 시선을 그분께 두고 우리들의 노래를 부르고 전하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첫 곡으로 이도진 방향이라는 곡을 들었고요. 당신을 향한 노래 두 시간 동안 함께 할게요. 1058번님 첫 방송 축하드리고 뜨겁게 환영합니다. 타국에서 고향분을 만난 것처럼 너무 반갑게 느껴져서 신선하고 새롭고 좋아요. 고맙습니다. 이 시간이 제 톤과 잘 맞을까? 뭐 오랫동안 방송을 해왔지만 또 새 자리에 앉으니까 나름의 설렘과 걱정과 여러 가지 감정으로 첫 방송 지금 함께합니다. 응원해 주시고요. 또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더욱더 깊이 생각하고 내 믿음이 조금 더 성장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소통할 그 두 시간이 예, 기다려지고 또 설렙니다. 폴라리스님의 신청곡 걸어놨어요. 우리 함께 걸어가요. 참 오늘 잘 어울리는 곡 같아요. 아이빅밴드 지선이 함께 부릅니다.

마치 꼬리에 꼬리를 무는 노래처럼 우리 함께 걸어가요. 이어서 손잡고 함께 가세요. 어노인팅 앨범에서 들었고요. 좋은 친구 이공구님의 이사 축하곡이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영과 선예가 부른 매일 주와 함께 집 정리하며 빨래하며 들어요 하신 살랑살랑님과 함께 들었습니다. 복딩이님 여기 맞습니다. 잘 찾아오셨고요. 이사 간 집에 다들 주소 잘 찾아오셔서 얼굴 보니 좋습니다. 9858번님, 이제 전에는 우리가 청취자분들이 방송국에 뭐 진행자를 보러 아니면

진행하는 걸 보러 종종 오시곤 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아무래도 제약이 많다 보니까 와서 직접 보시는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9858번님이 아마 다른 프로그램 보러 이곳에 오셨다가 저를 보셨나 봐요. 그때 사진이라도 찍어둘 걸. 안 찍기 잘하셨어요. 예, 당향로 호흡처럼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 고맙습니다. 8626번님도 오셨는데 진짜로 오셨네요. 그럼요. 약속했으니 와야죠. 1007번님 항상 일 끝나고 듣다가 일하기 전에 들으니까 느낌이 새로운데요. 찬양 들으면서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일을 해서 저 잘 될 것 같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시작 전에 뭔가 찬양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하면 그럼요. 더 잘 될 겁니다. 3486번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고요. 당신을 향한 노래 시즌2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시즌2도 여러분이 실망하지 않도록 더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날마다 주의 은혜로님도 오셨어요. 나무인의 목소리로 이어집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송가 413장입니다.

우리 귀여운 철부지님께도 새로운 힘이 되리라 믿습니다.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말풀같이 드리밍 버터플라이 앨범에서 함께 들었습니다. 무한긍정님 이곳에서 만나 반갑고요. 이은희님 정말 우리 텔레파시가 통했네요. 통했어. 반갑습니다. 복의 근원님도 보이고요. 원래 이사간 집이요. 뭔가 딱다 갖춰져서 자, 이제 시작, 이렇게는 잘안 되잖아요. 이사 가니, 물은 잘안 나와, 하수구는 막혀 있어. 고쳐야 될 거, 새로 정리해야 될 거, 적응해야 될 것들이 참 많잖아요. 지금 제가 그런 상태거든요. 개편이 돼서 이 자리에 앉으니까, 뭐가 작동이 안 되는 것도 있고, 또 해결해야 될 것도 보이고, 그래서 찬송가가 나가는 동안에도 여러 분들이 왔다 갔다 하고 이게 잘 되는지 점검하고 가고 지금 그런 상태인데 이런 것들이 또 새롭게 이 시간에 방송을 하게 되면서 또 적응해 가는 과정이니까 이 또한 즐겁고 감사하네요. 김 브라이언 주가 일하시네 이어지는 곡으로 준비했고요. 제키레이님과 함께 할까요?

급 로그인하고 인사합니다. 늘 그렇듯 편안한 음성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정원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급 로그인이라니. 감동인데요. 꿈꾸는 행복님도 응원과 감사 인사 전해주셨고요. 또 기도용사가 되고픈 나 아이디 바꾸셨네요. 그러니까요. 새로운 닉네임들이 많이 보여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웃을 많이 만난 느낌? 제가 이사를 왔는데 뭐 301호에서도 오고 303호에서도 오고 다 반갑다고 인사해주는 그런 느낌이랄까. 당양도 가족들과 손잡고 어딘가 가고 싶다는 푸하님, 어디 가고 싶으세요? 오늘 날씨도 좋아서 손잡고 소풍 가는 느낌으로 어딘가 가면 진짜 좋겠다. 저도 공감하는데 동해로 한번 떠나볼까요? 아침이 부릅니다. 동해 가는 길.

동해도 가봤고요. 무지개도 찾아다녀봤습니다. 이지은 무지개를 찾아다니시나요? 함께했어요. 104호에서 애니 김미라 님도 오셨고 501호 사시는 김명수 님도 반갑습니다. 계속 우리 이웃으로 친하게 지내요. 아, 좋은 이웃들이 많아서 앞으로의 이 시간이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이 시간대에 목소리 들으니까 좋아요. 레인보우 너무 소중합니다. 기쁜 마음님. 그러니까요. 이런 좋은 만남이 있으니 너무나 소중한 조이후입니다. 이어지는 곡은 강찬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강찬이 부른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어서 박우정의 목소리로 나의 하나님 My Lord My God 1부 끝곡입니다.

0: SBS
1: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2: 갯벌류의 신사 검은 머리 물대새의 소리입니다. 검은 머리 물대새는 일부일처제이고 어떤 부분은 20년 넘게 같이 번식합니다. 오래 함께한 짝일수록 호흡이 맞아 새끼를 더 잘 키웁니다. 그렇지만 매년 약 8%의 부부는 이혼을 선택하는데요. 더 좋은 먹이터와 안전한 번식지를 가진 수컷이 나타나면 암컷은 기존의 짝을 떠나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암컷은 배우자가 있는 암컷을 쫓아내고 그 배우자와 결혼하기도 합니다. 검은 머리 물대새의 이혼은 더 좋은 영역, 더 높은 번식 성공 가능성을 계산한 결과인 것이죠. 자연의 짝짓기는 생각보다 훨씬 더 현실적입니다.

0: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이었습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멋진 여자님께서 당향도가 이사 왔나요? 햇살 눈부신 곳에서 데이트하니까 색다릅니다. 네, 지금 이삿짐을 옮기느라 한창입니다. 지역에 계신 분들은 제 목소리가 좀 낯설 수도 있어요. 저는 아나운서 최정원이고요. 방금 들으신 축복의 사람의 그 당신을 향한 노래라는 제목과 같은 당신을 향한 노래라는 프로그램으로 앞으로 2시간 동안 만날 예정입니다. 그 레인보우로는 관계가 없는데요. 방송되는 시간이 지역에 따라 달라서 제가 시간 얘기를 이렇게 마음 놓고 잘 못하고요. 그리고 지역은 또 5분 뉴스가 있어서 일부 끝곡은 좀 긴 곡으로 앞으로 만날 것 같고 이런 정말 이사 가면 어디다 못을 박아야 할지 가구를 어떻게 배치해야 할지 그런 고민들 생기잖아요. 내가 이렇게 예상했는데 장롱이 안 들어가 방에 안 들어가 이런 약간의 계산착오도 있고 생각보다 여기다 놓으니까 너무 좋은데 라는 그런 배치도 있고 지금 그렇게 조율해 나가는 중인데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을 다 상쇄하게 좋은 이웃들, 좋은 분들 만나고 또 이렇게 좋은 곡들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그거면 됐죠, 뭐. 뜨뜨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재영 해솔마음님께서 두 팔 벌려 환영해 주셨고요. 주님의 숲 신청하셨네요. 사랑 이야기가 부릅니다.

오은이 부른 1분 1초도 타인이 있고 주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배상진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오늘부터 많이 더워지네요. 조이포유와 함께 시원한 하루 보내세요. 배영호님 오셨어요. 우리가 1부의 목소리 들었었는데 반갑습니다. 이곳에 계셨군요. 귀쫑긋 라디오님, 구름산책님, 임

간간사님, 아니, 이 시간에 당향로 시그널이 나오니까 알면서도 깜짝 놀란 거 있죠. 콩집사님. 왜안 그러셨겠어요? 저도 그런데. 나눔의 미향님은, 어머, 정말요? 정원님 방송 좋아하는 손님들 많으신데요. 시간대가 바뀌었으니까 손님들 예약 시간 바꿔야겠어요. 이렇게 감사할 때가. 네, 이 시간으로 옮겼다 꼭 전해주시고요. 나눔의 미양님, 감사합니다. 무장혜재님이 신청하신 곡, 이계영이 부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땐.

혼자 걷는다고 전혀 생각을 할수 없는 게 여러분들이 인사를 이렇게 반갑게 나눠주셔서 현아인 마음님도 아, 예, 다들 그러세요. 제 목소리를 들으니까 제가 원래 저녁 방송 했었잖아요. 퇴근 시간대. 그래서 어유 지금 일도 시작 안 했는데 퇴근해야 될것 같아요. 퇴근 안 됩니다. 이제 열심히 하시고 이제 식사 준비 예. 하시거나 식사하시거나 이럴 시간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베리베리님, 첫날이라 무리해서 들어오셨대요. 일하시는 중이라 그래도 인사는 나눠야지 하고 아 이렇게 정성을 보여주셨어요. 냥이님, 이거 웬일이래요. 그러니까요. 첫인사 예 저도 나눕니다. 예수애님도 계시고요. 준이비님, 다솔님, 희민희숙마음님, 에스프레스님. 또 하다샤님, 라니정님, 닉네임으로 처음 오신 꼬미네집님도 계시고요. 뭐 혼자라고 느낄 새가 없어서 행복한데요. 커피향기님의 신청곡 걸어놨거든요. 하루를 시작할 때 히즈윌 앨범에서 김동욱이 부릅니다.

두 아이의 엄마님, FA님이 신청하신 진동 서드베이스 앨범에서 들었고요. 아비가일님과 함께 There is none like you, 주님과 같이 레니 르블랑의 목소리로 함께했습니다. 사실 이사 온 집이 어떤가 하고 들려주신 분들께 반갑다는 인사와 함께 손도 좀 잡아보고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냐, 또 여기 주변에 좋은 건 뭐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나눠야 되는데요. 워낙 많은 분들이 오셔서 눈인사도 제대로 못 맞추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죄송함도 있습니다. 레이나차님, 믿음진이님, 아로아님, 또 혜영님도 반갑고요. 이쁜 척이라는 아이디 쓰시는데, 어우, 멀리 계세요. 시드니. 예, 지금 오전 시간이라고요. 이제 오전에 함께 만나요. 고샘맘 님도 오셨고, 실룩 님. 심이라는 아이디 쓰시는데요. 예, 반갑습니다. 새벽별 님. 아이디들이 참 하나하나, 고민하며, 또 신중하게 나의 무엇,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아이디가 좋을까 고민하시는 흔적들이 다 보입니다. 옆집 성도님도 계시고요. 르호보님, 새소망이님도 반갑고요. 지금 햇살이 참 밝고요. 좀 더운 날씨라지만 저는 좋은데요. 그쵸? 예, 지금 살짝 바람도 부는 것 같고 조금 따갑겠다라는 느낌은 들지만 그래도 저도 창을 통해서 보는 햇살이 참 좋습니다. 다정한 그레이스님도 오셨어요. 장지영님이 신청하신 곡 이어지는 곡으로 들려드릴게요. 옹기장이 앨범에 있는 곡 하나님의 약속 축복송입니다.

있다고 더 이상 팔 수가 없다고 그때가 한 오후 5시 정도 됐나? 벌써 다 재료가 소진됐다고 먹지 못하고 나왔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아, 잘 되는구나. 그리고 한편으로 이게 개업이라서 잘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잘 됐으면 좋겠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면서 또 이름을 함께 부르면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하루 개업이라서 많이 온 게 아니라 예, 계속해서 우리 집이 문이 터져나갈 정도로 많은 분들이 방문하고 기쁨을 얻어가는 그런 곳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남겨주시고요. 좋은 일, 슬픈 일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잊지 않고 와주신 모든 분들 기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상우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연주곡으로 들려드리면서 인사 나누고요. 내일도 오실 거죠? 약속해요. 고맙습니다.

0: 사랑해 CBS.
1: 행복과 지혜는 다르다.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진실로 그런 사람이다. 그러나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말해서 그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다. 영국의 작가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입니다. 이 찬송가는 신학교 졸업식장에서 사역 일선에 나가는 주위의 사람들이 굳은 헌신을 각오하며 힘차게 불렀던 찬송입니다. 이 찬송가가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된 것은 1971년 한국 대학생 선교회가 민족 복음화 요원 훈련을 주최하면서 이 찬송을 주제 찬송으로 선정하면서부터였습니다. 개인 전도 훈련의 하나였던 민족 복음화 요원 훈련은 전국에서 모여든 목회자와 평신도를 대상으로 1971년 8월 2일부터 6일까지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개최됐었는데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상 처음으로 8,000명 이상의 인원이 참가 있었습니다. 이 전도 훈련이 개최된 이후 이 찬송가가 민족 찬송가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 찬송가 가사는 이호운 목사가 작사한 것으로 1950년 4월 미국 에번스턴의 게엘의 친학교에서 재학할 당시 자신의 유학생활이 부름받은 사명에 의한 것임을 재확인하는 차원에서 이 찬송시를 썼다고 합니다.

찬송의 성경적인 배경은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으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입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소명과 충성을 결단하는 찬송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전합니다.

0: CBS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6: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포유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1: 이거
2: 연습이에요?
1: 우리끼리
2: 이렇게 됐어.
1: 하나, 둘, 셋, 넷.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안에 영성을 깨우는 은혜로운 찬양의 시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부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한강 노벨상 말고 환경 노벨상이 있습니다. 골드만상이라는 이름인데요. 2026년 수상자는 한국인이었습니다. 김보림 활동가인데요. 수상 이유는 청소년 기후행동과 함께 국가의 미온적인 기후대응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헌재 판결을 끌어냈다입니다. 이 이야기의 출발은 어느 더운 여름날입니다.
1: 오래된 빌라에서 살던 저는 새벽에도 너무 열기가 빠져나가지 않아서 엄마가 잘 자고 있는지를 계속 걱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엄마랑 연령대가 비슷한 분들이 실내에서 잠을 자다가도 온열질환으로 사망을 했다라는 기사를 보면서
0: 엄마를 위해서 뭐라도 해보자는 생각이 헌법소원 제기로 이어졌는데요.
1: 기후위기로 빈곤한 이들이 더 위험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엄마는 엄마가 능력이 없어서 미안하다고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한참을 울었던 것 같아요. 기후위기 대응이 누구도 쉽게 포기되지 않는 그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0: 엄마와 그리고 다른 많은 이들과 함께 안전해지자는 너무나도 인간적인 꿈, 국회가 잘 이어주기를 바랍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남에게 거저 나눠주는데도 더욱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나치게 움켜쥐고 아끼는데도 오히려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더욱 살림이 불어나고 이웃에게 기꺼이 마실 물을 주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목마르지 않게 된다. 곡식을 자기 창고에 가득 쌓아놓기만 하는 사람은 백성들에게 저주를 받지만 창고를 활짝 열고 곡식을 기꺼이 내다 파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지혜서 잠언에 있는 글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Joy4U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를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주의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듣고 싶으신 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언약을 맺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처음부터 깨어졌던 우리를 주님은 부르셨습니다. 다시 깨어질 줄 알면서도 주님은 우리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 지극한 사랑 앞으로 무릎을 꿇며 나오게 하소서. 끝내 일어서게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할 첫 찬양은 이전의 주님을 내가 몰라, 고성현과 국립합창단의 찬양입니다. 이어서 이장희의 음성으로 주여 나의 생명 보내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듯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갑니다. 인내로 세상을 이기신 예수께서 이 길로 가셨습니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 448장 찬송 유창원의 음성으로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트리니티 싱어즈의 찬양으로 인내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그리고 곽신형의 찬양으로 예수 앞에 나오면 함께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됩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의 이윤화의 찬양이었습니다. 박운성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이었고요. 먼저 보내드린 곡 늘사랑교회 해만 찬양대의 주 예수 믿는 자여

0: 소프라노 김미경의 음성으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함께했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작은 자님 기도해 주셨어요. 주님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를 십자가 보혈로 건지시고 구원의 믿음으로 세우신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다시 고백합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 살고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며 복음을 위해 수고함으로 저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루아흐 엘로힘 보혜사님께서는 주님 저를 치유하여 주소서, 이곳의 아픈 성도들도 도우소서 기도해 주셨는데요. 우리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하시는 분들 가운데 자신의 건강 그리고 또 가족의 건강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죠. 감사가 넘치는 삼님께서는 아들 유빈님 사구체 여과율 유지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분들의 기도로 20%라도 유지하게 하심을 또 감사합니다. 희망을 갖고 믿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희망을 갖고 저도 함께 기도합니다. 신예숙님께서는 어제 남편의 칠순 기념으로 아들 레외와 함께 제주도에 2박 3일 여행 가셨나 봐요. 무엇보다 22개월 첫 손녀 지아와 처음 비행기 타고 여행하는 게 설레네요 하고 보내주셨고요. 아들과 며느리에게 고맙고 사랑한다고 전해달라고 하셨네요. 남편의 칠순 축하드리면서 뭐 그 문자만 봐도 지금 설렘이 막 느껴집니다. 행복한 여행 보내고 오십시오. 오늘 제주 숙소에서 들을게요 하셨는데 가족이 함께 듣고 계시겠죠? 김상진의 감사해 보내드립니다. 그에 앞서서 어묵희님께서 청하신 듀엣 베베의 평화를 구하는 기도 함께 할게요.

0: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3: 경리.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불운동사님께서는 지난 주일 예배 전에 따님의 도움 요청을 받고 따님 집에 들르셨었나 봐요. 가정에 위기가 찾아왔었나 본데요. 위로하고 예배드리러 가셨는데 다행히 잘 해결돼서 감사하며 예배드리셨다고 합니다. 그때 드렸던 찬양이 선한 능력으로 였다고요. 우리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일일이 간섭하실 것을 기대하며 1부의 끝곡으로 함께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박신화 콰이어의 찬양이고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로 돌아옵니다.

예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유해피봄님께서 주여 지난밤 내 꿈에 청해 주셨는데요. 이 곡을 하니하니님께서도 신청해 주셨어요. 김현진의 찬양으로 2부 첫 곡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선한 능력으로 님께서 청하신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김정석의 찬양으로 함께 할게요.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6월 16일 화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말씀 창세기 17장 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창세기 17장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묵상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언약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갖고 행하시는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우상 숭배의 지역인 그의 고향에서 불러내어 오직 당신만이 그의 신이 되기를 바라시며 그와 세 차례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믿고 순종함으로 복의 근원이 되었지만 이후 이스라엘은 자주 하나님을 잊었고 언약을 어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을 통해 급기야 당신의 외아들까지 보내셔서 약속을 보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의 살 길이고 구원임에도 우리는 자주 의심하고 하나님에게서 돌아섭니다. 신자 중에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뭔가를 포기해야 하거나 손해를 보게 될 것 같아 거리를 둔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음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애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여 살아온 삶이 참 감사합니다. 자주 넘어지고 실수하지만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심을 의식하며 더욱 깊은 연합의 관계 속에서 지내고자 하는 지향을 갖게 된 것이 참으로 신비입니다. 의심하던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고백한 것처럼 그 고백이 영원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평생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소서.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베스퍼 삽창단의 곡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김요한의 음성으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보내드리고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서울 모태탑 창단의 찬양으로 이어집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들풀님, 하나님의 자녀 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임을 고백합니다. 저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에 잘 집중하게 하소서. 아멘. 그리고 들풀님께서 지난 주말에 아롱별님께서 주일이 생일이라고 긴 감사의 결과 신청곡을 적어주셨었는데 지나서 소개를 해드리게 됐네요. 아롱별님, 지났지만 생일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글을 올리셨어요. 2010년 4월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하고 16년 방문 요양의 긴 시간이 돌아보니 금방 지났습니다. 많은 어르신께서 소천하시고 더 섬기지 못함에 마음이 아려요. 지금까지 건강 주셔서 일할 수 있음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아롱별님, 이 선한 사역에 저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 용사가 되고픈 나님은 진아님이시군요. 은혜가 넘치는 주님, 딸의 입술을 다스려 주세요. 넘어지더라도 일어날 새 힘을 주옵소서. 기도의 용사가 되고픈 입술의 고백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고 보내주셨네요. 그리고 파리가제트님, 오랜만에 샬롬하고 인사를 건네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위드커피님, 어제 CBS의 큰 폭의 개편이 있는 날이네요 하시면서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하는 CBS 위에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유리정은님, 여기는 장마가 시작되었어요 하고 보내주셨는데 일본에 계시잖아요. 이제 6월 중하순 우리나라도 장마가 곧 올 텐데 안팎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유리정은님께서 손영진의 찬양을 청해 주셨어요. 너 어디 가든지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하얀 귤꽃님께서 청하신 사랑이야기에 나의 마음을 함께합니다.

인생의 중심을 잃고 바닥을 쳤을 때 나는 우연히 발레를 만났다. 몸도 마음도 굳은 나이에 지푸라기 잡듯 시작한 발레가 알려줬다. 중심은 흔들려 봐야 그 소중함을 안다는 것을. 바닥을 제대로 쳐야 그 힘으로 중심을 잡고 하늘로 날아오를 수 있다는 것을 말이다.

전수진의 발끝으로 인생의 중심을 잡는 법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흔들린 곳에서 바닥을 짚으며 일어납니다. 우리는 다시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두 곡 이어서 함께 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크로스웨이 성계합창단의 주를 앙모하는 자, 그리고 노성혜와 국립합창단의 곡으로 성자의 귀한 몸 이어서 보내드렸습니다.

0: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꽃마리님께서는 지난 주일에 선한 사마리아 주일로 예배를 드리셨다고요. 성미도 하고 구제헌금 또 헌혈까지 교인들이 참 아름다운 주일을 보냈네요. 신청하신 내 맘이 낙심되며 초롬의 찬양으로 보내드릴게요.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2: 신축도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경동하우징 42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5: 빌딩앤 리치.
4: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5: 빌딩앤리치
2: 신축도
5: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7: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6: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아미란 가정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선물 교체는
1: 아티잔
0: 프리미엄 사각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2: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의 끝곡은 토피널라떼님께서 신청하신 C5 워십의 감사함으로 함께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찬양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찬양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CBS는 찬양과 말씀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소중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CBS의 방송 선교 사역에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소중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바로 방송 선교사입니다.
1: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차가운 물 한 잔으로 잠을 깨우고 집을 나섭니다. 매일 타는 버스 정류장, 매일 마주치는 익숙한 얼굴들, 반복되는 일상이 지루하게 느껴질 때도 많지만 또 가끔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런 변함없음이야말로 우리가 가진 가장 큰 평화라고 말입니다. 변함없음.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이 변함없음을 기반으로 묵묵히 채워가는 하루가 결국 우리 삶을 가장 아름답게 꽃피우기도 합니다. 나이테를 늘려가는 나무처럼 단단한 진주를 품어내는 조개처럼 그렇게 우리도 조금씩 깊어지고 단단해지는 중일 거예요. 그 고요한 성장의 길에 오늘도 찬양의 힘을 얹어 봅니다. 화요일 아침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0: 싫어.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3: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Good Music Station. CBS FM.

Savior like a shepherd,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Leaning on Jesus,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였습니다. 오늘 방송을 여는 글의 주제 단어는 변함없음이었네요. 변함없이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아침 안부를 확인하고 방송을 나누고 새하루를 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한 달쯤 된 것 같아요. 이제 저녁에 갑자기 제가 응급실에 갔다 온 날이 있었는데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아, 이거 어쩌나. 회사에 연락을 해야 하나? 난 새벽 방송인데 다음날 이제 방송은 어쩌나 등등 여러 생각이 들었는데 어찌 다행히 출근은 잘했죠. 제가 갑자기 안 나오면 여러분 걱정하셨겠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게시판에 자주 참여하시는 분들의 사연이 한동안 안 보이거나 또 여러분 일상에 이러이러한 변화가 있어요 하는 글을 주시면 저도 염려합니다. 우린 이렇게 서로의 변함없음을

아침마다 확인하는 참 귀한 사이, 참 귀한 관계인 것 같아요. 오늘도 변함없이 새하루를 열죠. 6월 16일 화요일 CBS 라디오 정미나의 Amazing Grace 8시까지 생방송으로 함께합니다. Jesus is all the world to me. 예수는 나의 힘이요.

Jesus, Rose of Sharon, 샤론의 꽃 예수. 밤샘 근무하고 퇴근 준비하면서 신청하셨어요. 이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게시판 보니까 늘 함께하는 방송 감사합니다. 실비나님. 자주 들으신대요. 푸른 하늘이야 아이디의 윤수병님도 계시고요. 새싹 달고 오셨네요. 출석체크 시우아님도 반갑습니다.

입니다. 해외에서 레인보우로 듣고 계신 분들의 사연 소개하겠습니다. 유월님은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작은 세탁소를 운영하신대요.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틀어놓고 일하는데 미국 손님들과 이 방송에서 나오는 찬양 안에서 하나 되는 경우가 많다 합니다. 며칠 전에는 Living Hope, 네, 이 곡 틀었었죠. 주 예수 내 산 소망 이 곡이 나올 때 그때 세탁소 오셨던 손님이 아 좋아하는 노래라고 말씀하셨대요. 오동나무님 저녁 식사 준비해 놓고 남편 기다리며 들어요. 여기는 미국 인디애나. 이곳은 각종 새, 다람쥐, 청둥오리, 토끼들을 주택가나 공원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한국처럼 산이 있진 않아 아쉽지만 푸른 하늘, 바람, 큰 나무들, 하나님 주신 자연을 즐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떠나온 지 한 달 돼가는데요. 가족들이 보고 싶네요. CBS 방송이 많은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스페인어로 듣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준비했습니다. 쿠안 그란데스엘.

이 시 잘 아시죠? 나태주 시인의 풀꽃 중 한 구절입니다. 가깝게 그리고 깊이 봐야 볼 수 있는 풍경이 있습니다. 수많은 인연 가운데 만남과 스침이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깊지 않은 만남은 스침이 됩니다. 음식을 제대로 씹지 않으면 소화불량에 걸리고 글도 음미하지 않으면 그저 의미 없는 낱말에 나열이 될 뿐.

수박 겉핥기식으로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면 예수님을 모르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애굽의 바로왕은 출애굽하려는 이스라엘 백성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네 가지 전략을 짰죠. 그 가운데 하나가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 8장 28절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마귀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되 너무 깊이 빠지지 말고 사랑하되 적당히 사랑하라고 달콤하게 말합니다. 한 가지 중대한 결심을 하십시오.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고 그분을 깊게 만나겠다고. 가까이 자세히 보아야 예쁩니다. 오래 바라봐야 사랑스럽습니다.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강남 비정규회 한재웅 목사님의 가까이 그리고 깊게

Open the eyes of my heart. 내 마음의 눈을 여소서 주님. 야, 저만 그런가요? 전 이 노래 들으면 뭔가 가슴이 뻥 뚫리듯 시원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6월 16일 화요일입니다. CBS 라디오 정미나의 Amazing Grace. 매일 집에서 아침 식사 준비하면서 청취하다가 오늘은 와 좋은 데 가셨네요. 해남의 바닷길을 걷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송 신청해요. 로즈마리님. 네, 이 곡은 우리가 조금 전에 아마 로즈마리님께서 레인보우 틀기 바로 전에 흘렀었나 봐요. 또 자주 듣는 곡이니까 조만간 또 함께 하기로 하고요. 아모님, 울산에 화물을 내리고 주전 몽돌 해변에서 차박했습니다. 일출도 보고 아침 바다에 발도 담가봤어요. 일상의 하루 시작이 특별했습니다. 네, 낭만이 있으시네요. 저도 이제 바닷가는 갔어도 이렇게 신발 벗고 양말도 벗고 그 바다에 발을 담가 본 지는 꽤 오래된 것 같아요. 뒷자리 0189번으로 오신 분은요. 기독교인은 아닌데 지인이 만나면 이 방송 얘기를 하도 자주 해서 아니 저 나이에 라디오 홍보를 저렇게 하나 눈치 없이 계속하네 속으로 생각한 날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지인이 밉지가 않아서 저도 계속 듣고 있어요. 절에 가는 시간보다 아침 이 방송이 마음의 평화가 오네요. 어머나 세상에. 우리 0189님은 그러니까 불교 신자이시군요. 감사드리고 이렇게 꾸준히 끝까지 권유를 해주신 그 지인분도 참으로 감사합니다. There is power in the blood.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2: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피부과학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3: 잘 돌아갑니다.
4: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5: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상대방에게 줄 때 잠깐 눈 좀 감아봐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불과 1, 2초의 잠깐이지만 눈을 감고 있는 상대는 기대감과 설렘이 있고 또 선물을 준비한 본인도 설렘이 있어요. 상대가 기뻐할 거를 생각하면서 함께 즐겁습니다. 제가 6시부터 7시까지 1시간 동안 틀어드리는 약 12어 곡 중 가장 호응도가 높은 일부 끝곡을 틀어드릴 때 제 기분이 그래요. 여러분께 잠깐 눈 좀 감아보세요. 짠! 뭐 이런 기분. 찬송가와 결을 같이 하는 위로와 힐링의 팝송. 오늘의 일부 끝곡. 맨 미들러의 From a Distance 준비했습니다. 레인보우의 조이 포유 채널에서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2부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5: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0: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1: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국민일보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 말씀이었습니다.
2: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인천 청학동에서 듣고 계신 0307님, 우리 집은 산밑이라서 새소리가 요란해요. 새들과 함께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방송 듣습니다. 7317님도 우리 집 뒷산에 딱따구리가 울어요. 소리가 어찌나 우렁찬지 응원 소리로 들리네요. 좋은데요. 자연의 소리와 찬송의 소리에 조화가 있는 아침. 6월 16일 화요일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2부 컴다우 파운트 복의 근원 강림하사 블레스 어슈런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로 시작했습니다.

I will sing of a redeemer 속죄하신 곳의 주를. 별이님 제주도 가셨어요. 어제부터 제주도 출장으로 제주에서 함께합니다. 제주도의 아침 바람, 기온, 냄새 다 좋아요. 부러워요. 물론 아이고 출장 일하러 가신 거지만 이왕 가는 거 출장이 제주도면 왠지 더 좋을 것 같아요. 아이고 저도 제주도 간 지 벌써 몇 년 됐네요. 한번 가야 되는데 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못 가고 있습니다. 코스모스님 처음 인사합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로 아침을 시작한 시간이 자연스러워졌어요. 기쁘게 인사드려요. 시우아님도 늘 듣기만 하면서 마음의 평화를 얻었는데 참여하려니 로그인을 해야 한다고 해서 그렇죠. 이제 게시판에 글을 쓰려면 회원가입을 해야 되죠. 그래서 출근버스 안에서 로그인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요한복음 20장 25절 말씀입니다.

믿지 않으려고 작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참으로 의아함을 느낀 적이 있는데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며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들이 다름 아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도 말씀을 들었고 베푸시는 기적을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죠.

우리는 지금도 도마를 의심 많은 도마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도마가 의심했다는 게 아니라 그의 의심이 그로하여금 가장 강력한 신앙의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사실. 도마는 딱 한 번 의심했지만 우리는 얼마나 자주 주님을 의심합니까? 의심이 문제가 아닙니다. 의심할 순 있으나 그 의심으로 내적 확신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자기 삶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음을 알고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음을 깨닫는 순간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이 그의 삶을 지배하시기 시작합니다.

김병삼 목사님의 묵상집 매일 만나 365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오늘은 26번째 묵상 믿기로 작정해야 믿음이 생긴다

아침마다 방송 들으며 출근 준비하는데 찬양 듣고 사연 듣다 보면 벌써 시간이 참 빠르네요. 많은 사연들을 위로받고 웃으면서 공감하게 됩니다. 8658님. God will make a way. 나의 가는 길. He knows my name. 내 이름 아시죠? 였습니다. 여기는 전남 신지면 명사십리 해수욕장 모래사장. 누구와 같이 걷고 싶은 아침.

말씀이네요. 김영근님. 예, 누구와 함께라도 좋을 것 같고 또 고즈넉히 혼자 걸어도 좋을 것 같아요. 3853님 사연을 보고 제가 웃었어요. 얼마 전에 제가 그 계란 찜기 얘기를 했더니 그날 바로 구매해서 매일 쓰고 있는데 냄비에 삶는 것보다 편하고 너무 잘 쓰고 있다고 고민 말고 진즉 살 걸 그랬다고 말씀하시네요. 안 그래도 이제 그 얘기 계란찜기 얘기 여러분과 나눴던 날 이제 방송 끝나고 혼자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아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이제 내가 써보니 좋아서 했던 말이었는데 뭔가 계란찜기 구매를 권유하는 듯한 여러분께 그런 구매를 권유하는 듯한 뭔가 그런 뉘앙스가 됐다. 나는 계란찜기 판매와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혼자 웃었는데 역시나 사신 분이 계셨군요. 근데 어찌됐든 뭔가 편리한 거를 사서 편하게 잘 쓰고 있어요. 덕분에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좋네요. 예, 저도 잘 쓰고 있습니다. Take the name of Jesus with you.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오늘은 조이포유로 넘어왔어요 하신 유인경님을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마트 밀라드 I can only imagine 오늘의 끝곡이에요. 고맙습니다. When your face is before me

0: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선교 후원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선교사입니다.
1: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0: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1: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작은 실패도 크게 받아들여서 자신을 힘들게 만들고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하면 그걸 마음에 꼭 담아서 계속 꺼내보며 신경 쓰고 또 실패나 거절이 두려워서 아예 도전 자체를 미루거나 포기하는 모습들 난데 아, 이런 건 대체로 뭐 이렇게 멘탈이 약할 때 나타나는 모습들이라고 하는데 강한 멘탈을 원하십니까? 이런 사람들의 언어 습관을 따라해보라고 하죠. 자, 첫째,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멘탈 강한 사람은 바꿀 수 없는 일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지 않는다고 하고요. 둘째, 오히려 좋은데? 최악의 상황에서도 오히려 그 다른 긍정 회로를 돌린다고 하고요. 셋째, 다 지나갈 일이야. 이 고통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잠잠히 그 시간을 보낸다는 건데요. 자, 이런 언어 습관과 더불어서 우리에겐 하나 더 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괜찮아 라고 말하는 또 담대한 믿음이 있기를 바라면서 자, 화요일 아침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이곳은 샬롬 CCM 송정훈

2026년 6월 16일 화요일 아침 생방송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오늘 첫 곡 존 영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들으면서 시작했습니다. 아니 오프닝을 딱 읽다가 보니 아이고 내 얘긴데 딱 나네. 아 멘탈 강한 멘탈을 좀 부러워하는 저인데 그래서 저는 뭐 호연지기 크고 뭐 드넓은 기상 뭐 대인배처럼 한 번에 될 수는 없잖아요. 바로 이렇게 딱 될 수는 없으니까 저도 그래도 노력이란 걸 합니다. 노력이란 걸 하고 아예 그냥 무너지지 않으려고 또 애를 쓰죠. 멘탈 강한 사람들이 쓰는 표현들 오히려 좋아. 이게 이제 한동안 유행했던 럭키비키인 거죠. 그럴 수도 있지. 왜냐하면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이런 상황들을 맞닥뜨릴 때 어쩔 수 없잖아요. 진짜. 그럴 수도 있지. 너무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이것도 필요해. 이 멘탈 관리. 다 지나갈 일이야. 다 지나갈 일. 이건 제 아내가 저에게 자주 해주는 얘기거든요. 오빠 그거 다 지나간다. 다 지나가. 좋은 일도 안 좋은 일도 다 지나가. 그리고 이제 우린 하나 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늘 함께 하시니까 괜찮아. 두렵지 않아. 이런 좀 담대한 믿음 탑재하고 오늘도 하루 잘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레드트레이님. 아 포스트잇에 바로 메모하고 키친벽에 부착이라고 남기셨고 아 이런 것도 좋죠. 내가 매일 보면서 이걸 좀 의식을 하고 이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작은 움직임들 이런 거 좋습니다. 아침 햇살님도 어머 오프닝 얘기 바로 나도 동감. 내 얘기인데 언어 습관 시작 아침부터 근데 덥네요 라고 남기셨습니다. 어제 서울 낮 기온이 뭐 32.3도까지 이게 올라서 올해 들어서 가장 그 더운 날이었대요. 낮에도 더웠고 어제 밤도 좀 힘들지 덥지 않으셨나요? 열대야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열대야. 전 에어컨 좀 켜다가 끄고 자긴 했는데 덥더라고요. 막 29도. 30도 가까이 막 되는 것 같습니다. 유니스님께서도 훈디 작가님 어제까지 감기로 인해서 오한도 막 일어나고 3일째 끙끙 앓았는데 어제 저녁에 멘탈 얘기를 짝꿍이랑 나눴거든요. 비슷한 오늘 얘기 상황이었나 보다. 오늘 아침 커피향을 맡을 수 있어 너무 감사한 아침입니다. 아 조금 컨디션이 회복이 됐나 봐요. 다행입니다. 예. 자 오늘도 2시간의 배경음악 함께하고요. 우리 샬씨 가족 보내주시는

사연들 또 신청곡들 나눕니다. 오늘 화요일 아침 어디에서 어떤 마음으로 들으시는지, 오늘의 여러 일정들, 또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 소소한 삶의 일상 다 좋습니다. 편하게. 예. 크고 작은 고민들 뭐 다 좋아요. 신청곡도 남겨주시길 바라면서. 안성진 이 곡 듣죠? 나의 믿음 약할 때.

강승민 날마다 들었고요. 앞서 크룩스 주님 날 보고 웃으시네, 안성진 날 믿음 약할 때까지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닉네임 태사님 와주셨고요. 그리고 여행지기님, 또 코스모스님도 출첵. 거북이님도 와주셨네요. 아이고, 돌발성 난청으로 좀 고생을 했습니다. 약을 먹으니까 다이어트로 빠졌던 살이 그냥 붓기로 올라와서 속상. 예. 지난주 토요일에 혼자 동네 등산했습니다. 귀는 조금 안 들렸지만 또 나을 수 있는 약이 있어서 감사했고, 또 튼튼한 다리가 있고 등산할 수 있는 건강 주심에 감사했어요. 무엇보다 맛있게 먹을 수 있어서 감. 아, 그쵸. 아, 입맛을 또 잃으면 또, 아, 너무 우리 힘듭니다. 개별 화물님께서도 와주셨고, 여행지기님, 저 민원 접수 해결팀이라 멘탈이 강해야 하는데, 저 유리 멘탈에서 주님의 보호막으로 강화 유리 멘탈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라고 남기셨습니다. 그 민원을 접수하는. 야, 이거 쉽지 않겠는데. 예. 근데 강화 멘탈. 주님이 또 함께 하시면은 강화 멘탈을 넘어서 방탄 멘탈로 또 가는 겁니다. 절대 뚫리지 않는. 근데 갑자기 생각, 성경 속에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이제 엘리야를 보면 막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섬기는 자들과 싸우잖아요. 갈멜산 위에서 정말 물러설 수 없는 그 대결을 펼치고, 와, 그때는 뭐 진짜 강화 멘탈, 초강철 멘탈이었겠죠. 근데 또 갈멜산에서 내려와서는 겁에 사로잡히는 모습도 보여주잖아요. 이게 또 우리네 인간의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는 강철 멘탈이든 유리 멘탈이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여행지기님 화이팅입니다. 아, 오늘은 좀 진상 이런 분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네요. 춤추는 구름님, 오늘은 간호 조무사 실습 780시간 종료로 마지막 출근합니다. 지난 1월부터 긴 시간, 야, 언제 끝나나 했더니 이 시간이 오기는 오네요. 아프기도 많이 아팠고 사건 사고도 많았지만 무사히 마치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6개월 동안 샬시 오프닝밖에 못 들었지만 내일부터는 나 진짜 끝날 때까지 쭉 다 들을 거야. 야호라고 춤추는, 아,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 6개월을 실습으로 780시간

자리를 채우신 거잖아요. 대단하십니다. 그 시간이 이렇게 왔네요. 그리고 오늘이네요. 너무 애쓰셨고 분명히 속상한 일도 있고 나 자신한테 실망도 하고 했을 테지만 더 성장할 수 있었던 더 내가 프로에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이 지난 6개월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아, 너무 애 많이 쓰셨고요. 파티하셔야겠네. 친구분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이랑. 별사랑맘 1040님도 오늘 당직인데 배우자도 새벽 출근. 초등학교 2학년 딸은 친구 집으로, 둘째 딸은 유치원 돌봄으로 보내고 분주하게 출근했는데 이제 샬롬 CCM 들으며 마음을 좀 정돈합니다. 우리 워킹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화이팅! 이라고 남기셨는데, 그죠. 아, 워킹맘. 또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같은 처지에 계신 분들을 또 이해하실 수 있는 거죠. 아침부터 진짜 막 정신없어. 호다닥 호다닥 아이들 챙기랴. 또 나 출근 준비하랴. 거의 뭐 반 전쟁터입니다, 진짜. 우리 코스모스님, 예. 또, 여행지기님도 사무실 도착해서 믹스커피 한잔 하려고요. 라고 또 남기셨고, 현아인맘님도 반갑습니다. 이 곡 듣죠. 희지윌의 하루, 그리고 이강훈, 민호기. 천국보다 낯선 하루를 보내는 그대를 토닥여주는 노래가 여기 있어요.

포유 감사해요 들었고요. 앞서 백하슬기 피처링 백하형기의 감사송 레게 버전, 이강훈 민호기 천국보다 낯선 하루를 보내는 그대를 토닥여주는 노래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희지윌의 하루까지 네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순시미님 오늘도 출근 완료. 예, 여행지기님은 이제 업무 준비해요 하셨고, 우리 신영규님도 와주셨네요. 출첵 반갑습니다. 주신사랑님도 감사하며 시작하기 좋은 날 좋은 선곡 잘 듣고 있어요 하셨고, 닉네임 선한바람님께서는 저는 어제 집에서 대차게 엎었습니다. 넘어지는 것보다 더 세게, 정말 대차게 엎어진, 산 같은 걸 엎으신 게 아니라 넘어지신 거죠. 근데 세게 넘어지신. 하지만 나의 이 강철 몸은 여기저기 그냥 멍만 몇 군데 들고 마네요. 다행인 거겠죠? 근데 뭐지? 이 약간의 섭섭함은 나 막 약한 척 하고 싶은데 라고 하셨는데, 야, 이런 말씀 하시는 거 보면 최소 30대 후반이실 듯. 약한 척 하고 싶으신 거. 이 점점 나이가 들면, 한 번 뭐 무리를 했다? 근육통 이제 며칠 가고요. 예. 50견 때문에 저도 막 어깨가 막 안 올라가는데. 얼마 전에 소파를 잠깐 옮기는데 발을 살짝 쪘거든요. 살짝 쪘는데 바로 발톱에 멍. 발톱에 멍, 그거 뭔지 아시죠? 멍이 안 빠져요. 예. 멍이 오래 갑니다. 점점 이렇게 몸이 이제 세월이 갈수록 쇠잔해져가는, 뭐라 해야 돼. 약간 상실감이 생기거든요. 우리 선한바람님, 대차게 넘어지셨지만, 그만하길 천만 다행이고, 진짜 감사하셔야 돼요. 멍 정도로 끝난 거. 강철 몸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셔야 됩니다, 진짜. 이건 부럽다. 이제는 잘 안 나아요. 어디 뭐 상처 나고 이러면은 회복이 더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뭐 자연의 섭리고, 네. 자연스러운 과정이고. 닉네임 그레이스님 오늘도 찬양 들으며 위로받는 아침입니다. 다들 승리하셔요 남기셨고, 우리 5003번님 저 기도 부탁드려요. 완전 진짜 멘탈 나가서 17일부터 잠도 안 오고 내일 10시 30분에 수술해요. 내일 17일 수술이 있으시군요. 작은 부인과 수술인데 너무 긴장되고 그래서 막 울고 불고 그래요. 내일 주님 주관해 주셔서 아무 일 없이 잘 진행되고 조직 검사도 아무 일 없이 잘 마치기를 바랍니다. 라고 남기셨고, 당연히 걱정되죠. 불안해지고. 예. 잘 받고 오시길 바랍니다. 예. 찬이맘님도 와주셨고요. 그리고 우리 비공개님, 작년 이맘때쯤 유방암 진단을 받고 꾸준히 치료하고 달려온 지 1년 됐습니다. 이제 항암 후에 중간 점검하러 가는 날 진료 잘 받고 오겠습니다. 응원해 주세요 훈디라고 우리 비공개님도 남기셨는데, 좋은 또 경과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예. 이전보다 더 건강해지시길, 더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김성은의 나는 비록 약하나, 그리고 비앤브리치의 위로송까지 두 곡 함께 들을게요.

비엠브리지의 위로송 그리고 김성은 나는 비록 약하나 앞서 전해드렸고요. 자, 1부 마지막 곡은 단오 월십 내가 매일 기쁘게 하나님의 나팔소리 이 곡 듣고 2부로 이어갑니다.

0: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1: CBS 레이디스 싱어즈 합창단에서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레이디스 싱어즈는 CBS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 공연, 찬양 봉사를 하는 단체로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입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청과 문의는 02-2650-7931, 02-2650-7931로 전화주세요.

0: 이맘때가 되면 어머니는 쑥쑥 들어가서 드디어 바닥을 보이는 김칫독 때문에 슬슬 걱정을 하기 시작했다. 150포기가 넘는 김장을 해두었지만 김치볶음을 해서 도시락 반찬으로 찌개로 한겨울을 나고 나면 별 수 없었다. 봄까지는 좀 남았고 먹여야 할 입은 많고 부엌을 서성이던 어머니의 나이가 지금의 내 나이보다 어렸다는 것을 안 건 얼마 전의 일이었다. 그리고 사람이 무얼 먹고 컸는지 음식이 언어처럼 사람의 얼굴을 변화시킨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하성란의 에세이 아직 설레는 일은 많다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